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가동 시크랑 추와크 멘스 고는데 의지그랑 진짜 이제스 그 의지그 응대시르다 생년지 되 니지그고네 치르든나 측근도 모두가 메이다느라 니그 치르든나 젠근이 인즌 세우치 너네 치르든나 쓴지 아 응요 모즈야 양친 마게스 쓰고 했던데가 아그나시크 아그나시근도 치르든나 창화그 동화그 아직 쓰고 했던데가 처음에 비 양이 뜻도 치르든나 아 응화 간독 가로이노 니게 쓰고 했던데가 요지 치르든나 멤바게 쓰고 했던데가 아 대노 정게 치르든나 데 양극던 양극진 탐제 치르든나 와 그 쓰고 했던데 대나다 치르든나 다뜨그 쓰기 전 세지래 쓰기 전 그나네 치르든나 다뜨그 쓰기 전 그제 앤데 드니 심바시 요치 엄마 티네 검어 와지 볼라 지미지 우치 공아 야라 잘던데 지미 쪽히 가마이지 아무 삐뜨긴다 맞을 판스 딘터 쳐지 제스는 느든 뜨거 냠실 호스 지들 하치는 간데 손스 정디 카체도 화진 지고 너네 쪽히 가마이지 쪽호스 그노 다 전부 그 식그 천지 남장지 다 전부 그 식그 가마스레드나 아무 엄마리 어 다 전부 그 식그 가마 아무 엄마가 아무 삐뜨긴다 맞을 판스 어 공나 선부가 지우 랑간 전치가 아니 특그 특뜻에 그노 뜻고 최성하다 치르진나 혹시 코라 용이스 때 검어월 주고 치르나 뜻근다 아무데 무제바 아 그절릭 메바 아 샨트 메바 너무도 때 치르진나 하라 한다지스 더니 딘트르 초치 제스는 느든 뜻근이 암시고스 게 하무 엄마가 치르진나 선부가 지우 랑간은 제 검어월이 특다 아 공학에 녀리 딘트르 초치 제스는 느든 뜻근이 암시고스 그노 겐디 디 다마즈가지 다 남인다즈가 치르든나 오 선부고 조 랑가 덴치 치 야쿱 그 차스인데스 저근데스 느든 뜨근 좀 버고스 아 남아튼 덴비 치르든나 원보라 원메 탐치 그다 치르든나 원메 그다 치 제스인데 치르든나 냠그지 동아 아 뜨무 치르든나 몰름 잡다 뜨무 가모 버탄데 치티스 뜨지 쳐서 오다 치르든나 사 전부 아가시 담르거도 호라 티 그까마 치르든나 시코라고 총스 된 요거 누구 낭츠체 다브레드나 장디 카체 독바진 장두는 치르드나 르자 어직게냐니 어 어직게 치르드나 카체야라 말아 치르드나 랭고노 아 카체 늑군을 다브이니다 다 츠미닐을 다 치르드나 바송디스 다 컨트롤 랑다 치르드나 츠카시 당나라 츠카시 치르스 모다 치르드나 츠미닐을 다 치르드나 시코라 아는 걸 하치나 그런 식그 감테 그 감테 치르드나 바송세군 다 니 나든 소 치세군을 해드드나 하무 엄마 치르드나 특히 제일 성에서 다 지금 막 남인다 제가 치르드나 선부고 조고 치르드나 잡선데다 어 아이즈 그다 치르드나 냠그지 동아 되지 되지 다시나 컨트롤은 슈가라브 성에서 그노 다 처음에 뺑 유튜브 네 동카 많이 내리 다 뭐게 치르드나 데르주기 니와라 요노 말아 뜨무고 거니 치르드나 니진용 제일 성 특히니 슈가라브 성에서 그노 나한테 시작군 네가 도히 가마에 모피 뜨근다 맞을 판드노 아모빠케 치르나 뜨근다게 쓰고 했던지 말게 뜨다게 마디 지테나 즈징게 쟁게는 게 치르나 마디 위 즈징지 쟁지 시마니가 치르나 회징게는 게 치르나 네피 회리 다친 정디 카체 독바 비진지오까 정디 카체 독바 비진지고노께 진다케 통화세 시크다리 정디 카체 독바 비진지 다 아무 엄마 다친 그 감트 송노고 치르나 츠미는데 송노라 정루고 같이 독고노고 치르나 강스더니가 총아즘 마트고 치르나 총치영이 쓰치르나 마트엔지 데나 치르나 회진게 나는 치나 예회리 딘터 쵸치 제스는 느든 뜨거 냠실 후고드지 와르나 치르나 그만이오까 어 드니가 치르나 희죽게 제인데 게니가 아 냥 그 쟁게는 게 치르나 희죽게 제인데 데네 우치 제와시 엄마리 양이 좀 멜렘베 좀 신탄 바스 디나니 던친 아니요크 웨멜라 아니옴토 비츠 담바 데 동오리 아니와나 진치지 컨섬제 부히츠 담바 디기는 그 동오이나 아지와는 그 동오이나 생흥 와클라이 컨스 도친 카이버 칭그
니비 아닌 레루이 치치 공월은 진 마인 스군 장성 체크한 적 하겠다 손을까 고든 체들에 되나 어 선부그 지우드 지르 선부그 지우드 치무 치무들에 되나 메뚜고 와클라 타브리스 아 메뚜고 와클라 타브리 메뚜고 와클라 세군은데 체들에 되나 님마그 오타 체르나 다와그 오크 칸제 메틈린데 모드겐스 체스가 되나 데 원체 치르나 리식 그 담진 당내 차라 용는데 데 체스 그 칸질 거나 체스 그 치르나 칸제 거나 니드는 그무게 잠청 그 마스터 치르나 칸제 메타베 되지요 아 니드는 그무게 청 합건 통한 띠그 치르나 청도 좋은 거 돌나 다 치르나 와클라그 조인 칸데다 메토 깨라 되지구나 데노 좋은 그 선부그 지우 와클라그 치르나 형데 도친 카이 버청기스 난 도파 첸부 처음에 병이 좀 돋구느라 처음에 병이 좀 돋구는 너무 위치는 도파 첸부 제마 제드나 그무게 치르나 카그 버름 그 창디그 버창스 그노 버르스 그노게 버름 즈노테 디당느라 버름 그 청데 카그 라트 니우케스 니비 아뇽느스 어 흔트 치르나 그즈와라다 그라루르 치르바리 아나 루르 치르비스 아뇽데 드지르 아단 제마그 카그 버청테 카그다 시르나 선부그 지우 응우 니게 치르즈나 마그 아닌 그 와클라그 헌데다 치르즈나 다 치르즈나 그라루 우리 저기지 당스 어즈게 지 당스 아 어즈게 지 당스 제우니 치르즈나 어즈게 지 당스 티그 아닌 뜻지 다브레드나 레루이 치치 코는 좀 아이스 왜메 레루 당데 안 바라 왜메 레루 당데 안 바 감데스 까고 지레드나 사무 엄마 고지르 사무 엄마 그 Cherchisi guno, metogo ema gini wara. Metogo ema gus, kukhi nanga chirizina, khtanin zin sichi maris. Zin maayin zi guno. Cherchisi gu kukhi nanga deta chirizina, khtanin zin tabji maris. Shiki tabji maris. Digi nangtan chirizina guno rizina, tha chenpu kona la teni, chao mepi yang yitubu topra rivi. Sambu gu jiu langgan rinchi se guno digis. Hamu ema de chirizina, anyangto tkhin maris. Anyangto sichunda khuyi wana maris. 그거 너한테 소치래. 체즈래 했잖아. 아무 엄마한테 치르다. 원매지. 원매한테 치르잖아. 레루 땅 아유지 거덕 보드래. 아 응설 못된 거지. 대누구 정그 응이 좀 말하는 거 치르나 짐세. 드레스 그 누구 나한테 드. 아 원매라 아니 뭐또 비슷해 땐 봐. 어또 그거 돈 씨 지나도 뭐지. 대내고 치 년이 그 진시. 너네 공화 동우가 나나스. 생흥 와클라이 컨시. 승부가 지우. 너 치르나 와클라이 큰 거 있을 거야 당지가. 왈그 뜨그다잉 아디탄즈 회첸다 회니가 왈그 뜨그다 디탄데나 아디비즈 진지젠스 도친 카이 버창기스 그만이 와그노니스 아 도파 첸부터 치르즈나 워름 그 청그 치르즈나 즈그스 고이탄즈가 아 그긴 도친 도파 첸부 아 처음에 병이 좀 더구노 너무 치르즈나 도첸데 제마그 카그 치르즈나 워르창그 치르즈나 즈그스 고이탄즈 되나 회통 회전이 그 말게 쳤는 레다양 아디 땅스게 리스 쳔 치겐 세지 되니 니위 냥는 레루이 치치 콩으른 진 마인 되요까 레루이 치치지 레루 회진 께 송에 치르드나 치치 그스 걸려 한다 치치이나 왜 말아 말게 뜨다양 마디즈 마디나 치르는데 마디 리스 쳔 치겐 다 니게 치르드나 콜루칸 디가 진네 шуумын шечина яйлык сымзыг жанга жанды зыгчин гэ жанга нэг чирна яйлык сымзыг жанжи жанды яйлык сымз гэсэ койта яйлык чигэз гэ коймэка тэн учонг яйлык сымзыг жанжи жанд зэрж нивайна дэнчи жил с консым чэ бухи цэ тайм бас тэнди нэв нэ зуй шухи гэ жан а тоёг жан гэсрэ нэмбрэн рэн тэг гэс сынжи гэн тэг сэр лэн ноос гэн гэн ан дэнчи гэ чирэ нэ кэр гэ сэмд а кхангагэ чирдна бгоно нарджэти юну чирдна ган сэтдэнгуга ти гудэн чидрэ эдэна тэнта сигуну чирдна жэн хэнс гэняри а жэн хэн тэнта гэ чирдна дэвэ такши гэ чирдна гнам бэр гмэм уба а кэгэ чирдна хкаршэн чэнва гадэн ба нэму гэ чирдна айв чэндэра о жэн хэн тэнта гэ дэвэ гэ чир нам ба тэн чанда бис ла чэн бу гэн шик гэ гама 하무 엄마가 치르드나 니데라 아드지 아 하무 엄마가 치르드나 니데라 시크이 기징 어떠요고 제스 아만큰 네주거스 아 만큰 네주거스 시크이 칸독 동은 통이 만큰 네주거 치르드나 시크이나 칸독 심정 제라 그게
어 칸도 섬청당 댄비스 아마

안큰 내쪽 것이 화등 총이 로마 그 어디지래 뜬다 그 로마라 뜬다 흥 뜬다 그 치르나 로마 그 끼에 정크 그 도요 거네 그 니가 너네 치실 거네 뜨지나 어 사무 엄마 그 랑초 어는 브르지비 정칸드나 다 치르나 오만 좀 많이 가지 너만이 가다 시 그 뜬든 리브 그 탕하니 치르나 시 그 엄마 그 때 집주 그 쓰들라스 아 넘브르지비 치르나 온즈는 니가 치카고 접고 그 뜻나 기 정크 가게 치르나 아 접고지 단디 감데 치르나 아무 엄마 그 정크 넘버 접셔라 도요고 정크 젠즈 치르나 고요 그 지금 왜 안 된대 게스르 넘버 렌탁 그 산지 강뜨 걸 할래노 지금 어 띠그 치르나 도요고 고요 그 도요고 고는 뭐 체크 치르나 메뚝 그 게스르 메뚝 그 신드라 메뚝 그 신드 그 넘버 지와당 다비스 아무 엄마 그 정카나 요노 그 넘임 버르데라스 응원체 치르나 하타함체 그 잠초스피티 들리 치르나 뜨음바 강토한바 다치나 응식 그 치르나 점바 치르나 통이 치르나 점바 츠크송더라 단 점바 때 치르나 응우트기 다운들 되는 렌트가 그거 노인 하치나 응식 그 치르나 냐리 아 멘드야가 독다르트 치나 독르치라 그 자는 렌트가 되지 다운들 어 렌트가 하치나 응식이래 하치나 응식 그 치르나 세무거지 아 루히 세무거 치르나 지와 보고스 아 정근 넘버들라 치르나 엄마가 정근 넘버들라 원칠 하치나 응식 치르나 세무거지 마토 젠바 시크레 치르나 르그마뇽즈 데 치르나 르그 트느라 메크 데 치르나 젠바그 아 세무거지 라치나 와 메크스 원정 다급 그 감들라스 셈 나르제던 컹트지 부크이스 슴부거 지우 랑간 렌친 디그 다트라 치르나 아 흑마그 뜨기나 도코크스 하체나 응식 그 세무가 지어도 누구 엄마가 정 그 넘버인데 소라 지금 문년 비고니 치르즈나 아 다그 선부가 지어 난간된 진이다 강특이 난도 그것이 아 공화가 시기냐 이 난도 그것은 딱 그 흑식이 치르즈나 하체나 응식 소라 치르즈나 와 그 아니 그나마 매니 안 넘어 그래 지금은 아 나 어떤 때 진진 엔진이나 이큰 그거 단짐 근데 와는나 어 엄마가 치르즈나 온전 남아라 뜻이르나 던디 메뚝 것이르나 레우게스 그스고 도요 것이르나 흥티 로마 게스 그스고 아 세무게 지뜻이르나 메뚝 그 게스르 게스 그스 그네 인지 뜻은 오케 단디 개화 그 송라 원정 치르나 제파스 게스 동지라 오케 던디 레우스 그는 뜻이르나 인식 많이 엄마 게치르나 넘버라 줄거든 드라메크 데니 치르나 람무 엄마 그 랑초랍드 지비 니라고고고 아 든다 그 레베스 고는데 든디 레븐드 치르드나 하 람무 엄마 그 랑초 가는 브르지오고 되게 내가 마디나 마는 치르드나 게스르 넘버르 지오까 넘버 게 아니 세메 타는데 테노 장그 넘버 야라 송에 겐그스 고고드나 데 데카스 게스 가긴도 그 테노 장그 측근 동원데 든디 레베스 지나 회담데 회진 메가 영어 회드니 치르나 던딘 리브만 바던 어미 랑초 지와니 치르나 고 탑그 회그 군에 던 탐노 그 진생그 데 치르나 지죽게 쟁게나 아직나 하기 아니와이나 그마 니와그노니 니투이 시후이 게진 도요그 쟁데 지우까 어 도요그 데 치르나 니투그 시후하그 칸두그 던다와 너무득 땡그 회 치르나 리브가 감데 치르나 로마 정크 카피 던다 회치나 엄마가 감데 도키 정크 나와노 그 치르나 던데고 데이난 데요 치르나 아 디죠케 쟁그 테니 크게 창그 아 마누니 치르드나 게스르 넘버즈 메토크 게스르트 치르드나 넘버 그즈크스 콜라한다 데나 안데 치르드나 즈킨게 쟁게는 그 마디비 즈킨치 쟁지 아 마누무 치르드나 다란진 조피 쟁게는 그 샤와란진 조피 쟁다 아 렌트크 산지 강트크 살래 노즈 그노 아 샤와란진 조피 쟁지 데니 우치 치우 니와실 돈친의 니와기는 그 돈친 치우 니와시 시지 목숨 잰라 니와시 비츠레나 너라 넌든 스모그 하친의 응식 그 아른 그 시와랑이거든 니와이나 스모그 지우그 목숨 잰지 지드 통세동 데이치르나 니지인도 그치 스바이나 치르나 니지인도 데이치르나 휘탄다 데니 동우이나 응식 그 아른 그 시와랑이 휘츠다 당구 젠티 리와이스 아직크르 도힐은 고 발라스 쳔미 메모 마르스르진 야브지 꽈링공 마니스 니게 나던 치레즈나 섬부그 조 렘바 치와게 치르즈나 렘바 당마트 치르즈나 당구라
대누 정거 치르나 당구 젠드 당구 젠드는 뭐 저거지 랑간 젠지르 어 안구 치트만 대한 비치르 당구 그 토마 당구르 네비스 선부가 저 뭐 저거지 그 저지르 리와이스 키치르나 다친나 강식인데 치르나 비용이스 다친나 강식라 때니 처음에 병이 좀더 디 남식글로나 삼이 치르나 이라 아리와 그 치르나 지크르토 하는 거 발라스 리 나암 카틀라스 샘치 나암 카틀라스 덤무 그 치르나 지크르 그스 게브진데 또 흔데 치르나 고쿠치 카틀라스 아 지그 카틀라스 샘미 뭐 마스터젠스 샘미 뭐 마스터젠스 그노 지그냐 그거 치르나 리지 번독 다음 치르나 아마루 새로이노 디찬이 치르나 냐다근데라 어 다치네 그식 그스 아는 그 시와르바 지 무그 무슨 땅다엔 바틀라스 야 다 추송아 치르나 이 접신데지 가업 당지 가업 제송 치르나 지디가 양 아는 그 옆그 관리 나버 많이 버 늠바 저와 그 치르나 까마용에 어 티낭 이 접송라 치르나 니 초응 이 접때르 뜨지 뜻이 뜨기 세군들 너한테 주 치르레드나 그거 선부가 지우 랑간 렌친디가스 아 케치르나 하치나 응식인데 때니 아 처음에 병이 좀 남지가 도와주고네 급들라다 치르드나 아 지지기 젠지다 치르드나 그건 저 돈나지 네 털이 채우면다 치르드나 코응이 좀 종스고 누구 측인데 그게 메뉴 좀 그 선부가 지우 영어 치르드나 특히 당지 지금 너 나한테들 네니 치르드나 리와이에 제크르트지 아 제크르트요 시코라 또 헬트지 즉진가 즉진 레오나 즉진 발마트지 아리와이 제크르디 와르그티그다 마디즈 마디비즈친치레 제크르토 힐디 치르즈나 아디비즈친치 젠다 단드 돈타나 치르즈나 즉진치 즉진남 야나 즉진 발마트진 재미면 뭐 마스터 젠스고 노케 치르즈나 아리랑진 조에 비젠디 옆지 관리 공마니 드요가 옆지 관리 공마니 스고 노케 치르즈나 라진 조에 비젠디 아니와이나 선부가 지우가 되라 니와시츠 지금 무슨 전 되라 치르나 니 지인도 그 찾아 렌조레디 제츠드 토리치 치좀바스 디티 지금 무슨 전 너네 트피 그인시 용크르 도르지 어돔 추다 함풍 디디라는 건스 어 디캄들라스 렌조레디 제츠드 렌조스 그노 사치나 간식 그 망리 사치나 간식 그스 아라그 제미테디나스 토리치 치좀바스 토리기 치스 그노 지원 강가라 니 담지 다치우치 공리세 잘손 자흐 뭐 양처럼 동생군은 자흐 뭐 감대세 잘손 담지 다 니가 싫어 지리 하치는 응식 그 레이 재미 채디는 나 마구 누구 초 강가라 때네 치르나 리운데 치르나 드난도 고그 아 리운데 치르나 샤프지 인한도 고그 뜬도 고는 스레드나 선부고 지우 랑간 렌체르스 그리고 또는 오무 치레드나 어 사치네 응식인들 때니 처음에 병이 좀 난도 고노스 아 선부고 요지 사치네 응식 때니 처음에 병이 좀 난 고노고 넘래나 세고노고 넘터와 세고노고 껍들라 디제 디 무슨 젠지 어 지거 즉진 무슨 등단 바젠지 다 그건 손에 지르나 된다스 그건 은서 된다는 경우에 지르나 선부고 요 랑간 된지 그 뜨르 그 동에 세마 쳐지 된지 그랬잖아 드네 트피크인데 아 아니가 섬땅된 비 지그 즈그친 드다버즈 키치르즈난드나 하친나 응시가테니 처음에 비앙이 드 랭귀지 감데 땅 마토크반데 치르단 드모즈 토한다는데다 키 처음에 비앙이 좀 드송주고 아그그그레 든돌이스 아 니그다 치르나가 그거 이끄 용원레 세마 뜬돌이 됐다가시 다 링그지 캠본디게 치르즈나 츠그노무 츠흐츠무게 치르즈나 용크르그 도르지 도움츠고 도움츠고 세고노 치르나 도르지 도움츠고 세고 새로와 그냥 어 용크르게 치르드나 새로한데 치르드나 하브스 팀에 체크 치르드나 흠 퍽세고가 흠흐 퍽인질지 치고느라 어 흠흐 퍽인질게 치르드나 르그다 아모르지고 치르드나 그다티게다 치르드나 쳇다버리즈나 남카근 르그다다버리즈 도모게다 치르드나 사디고 거르땅 철롱 다음체다 치르드나 끙그지당 와능 다음체라 치르드나 끙어르시당 되고노 나한테 디노니 공화 동우라 니와 니가 치르드나 원숑 그 담라제르이 디죽게젠 아 렌종레 제체트 토리치 치스톤 바스고노 게 원숑 담라제르이 치르나 디죽지젠 선바라
지 무슨 젠세고노 깨치르지나 아리랑진 조이 비젠지 근데 트피 그린시 그렇게 생그 치르지나 계시고가 대나 좋아해나 연대나진 조이 비젠지 용크르 돌지 돈츠가 한푼 드그디야라 농강 지고노 나와라 투카니가 치르나스기 쳔게젠지 한푼 드그다지 용크르 돌지 돈츠가지 용크르 뜨치르지나 돌지 돈츠가 세라기스 쓰고야탄지 함당 푸니가 치르지나 드그그라기스 쓰고야탄지가 대노 용크 치르지나 니가 치르지나 아디 이진지 전에 바르게 드그다지 탄지가 Tani uchi sambashi Te chirina mayi hui tayambazi kunu Anyini shibi kaanang te mayi nisar shikhwa kaansi Sonu na tari njikhwa na rangjina nika pangshay toos O ta sambu ga jiwu langgaan rinchindi gasi Tri mgisam chan lachin ga si chirin lachin ghanshi ka si warwa Tri mgisam chan dila chirizina tamu ga niji Tsi sambu ga chirizina odorji khudom chukhra hampak ga chirizina Nigda gamu urnu nda ta chirizina khinta mayiwa ᱱᱚᱢᱚᱡᱨᱮᱥ ᱟᱨᱟᱝᱛᱟᱝ ᱟᱡᱤᱱᱟ ᱱᱤᱠᱟ ᱪᱷᱤᱨᱫᱱᱟ ᱯᱷᱚᱝᱥᱮ ᱠᱟᱡᱤᱡᱨᱮᱥ ᱦᱚᱨᱱᱟ ᱪᱤᱛᱟᱵᱨᱮ ᱛᱮᱡᱱᱟ ᱟᱹᱱᱤ ᱟᱹᱱᱤ ᱨᱟᱛ ᱠᱩᱠᱤᱡ ᱟ ᱟᱹᱱᱤ ᱦᱟᱛᱤᱠᱩ ᱠᱩᱱᱩ ᱜᱮ ᱪᱷᱤᱨᱫᱱᱟ ᱥᱮᱭᱤᱡ ᱠᱟ ᱠᱷᱟᱱᱟᱝ ᱟᱥᱤ ᱟ ᱱᱤᱥᱩ ᱟᱢᱟ ᱜᱮ ᱱᱤᱥᱩ ᱛᱷᱚᱝᱜᱚ ᱱᱩᱜ ᱥᱮᱭᱤᱜ ᱠᱟ ᱠᱷᱟᱱᱟᱝ ᱛᱞᱟᱥ ᱢᱟᱭ ᱱᱤᱥᱩᱨ ᱥᱤᱠᱟ ᱠᱟᱱᱥᱤ ᱟᱢᱟ ᱜᱮ ᱪᱷᱤᱨᱫᱱᱟ ᱱᱟᱢᱟ ᱜᱮ ᱛᱩᱜᱩ ᱠᱟ ᱱᱟᱢᱟ ᱜᱮ ᱜᱩᱱᱫᱚ ᱪᱷᱤᱨᱫᱱᱟ ᱥᱚᱨᱢᱩ ᱜᱮ ᱪᱷᱤᱨᱫᱱᱟ ᱛᱨᱤᱫᱮ ᱛᱟᱝ ᱛᱟ ᱱᱟᱢᱟ ᱱᱤ ᱛᱤᱡᱤ ᱟ ᱠᱷᱟᱱᱟᱝ ᱟᱥᱤᱠ ᱛᱟᱝᱥᱤ ᱥᱮᱭᱤ ᱧᱤᱞ ᱫᱚᱜ ᱫᱟᱣ ᱠᱟᱥᱤ ᱛᱤ ᱠᱟᱵᱫᱞᱟ ᱪᱷᱤᱨᱫᱱᱟ ᱥᱮᱭᱤ ᱜᱮ ᱱᱤᱠᱩᱱ ᱱᱤ ᱪᱷᱤᱨᱫᱱᱟ ᱱᱟᱢᱟ ᱱᱤ ᱪᱷᱮ ᱛᱚᱝ ᱥᱚᱱᱩᱢ ᱱᱟ ᱛᱟᱨᱤᱱ ᱡᱩᱠᱷᱟᱱᱤᱥ ᱛᱟ ᱱᱟᱢᱟ ᱜᱮ ᱜᱚ ᱪᱷᱤᱨᱫᱱᱟ ᱥᱩ ᱛᱟ ᱛᱟᱝ ᱡᱤᱥ ᱟ ᱥᱩ ᱱᱚᱢ ᱵᱩᱛ ᱪᱮ ᱛᱟ ᱵᱟᱨᱮ ᱛᱮᱱᱟ ᱠᱷᱛᱟᱨᱤ ᱪᱷᱤᱨᱫᱱᱟ ᱜᱟᱨ ᱢᱟ ᱛᱟ ᱵᱟᱨᱮ ᱟ ᱛᱟᱨᱮ ᱜᱟᱨ ᱞᱤᱡ ᱜᱩᱱᱩ ᱛᱟ ᱵᱟᱨᱮ ᱜᱟᱨ ᱞᱤᱡ ᱜᱩᱱᱩ ᱜᱮ ᱛᱟᱨᱤ ᱜᱮ ᱥᱩ ᱛ ᱠᱟ ᱵᱤᱛᱟ ᱪᱷᱤᱨᱫᱱᱟ ᱟ ᱟᱢᱟ ᱜᱮ ᱪᱷᱤᱨᱫᱱᱟ ᱱᱟᱢᱟ ᱜᱮ ᱛᱩᱜ ᱛᱤᱞᱟ ᱠᱟ ᱥᱩᱱ ᱫᱮᱵ ᱠᱩᱱᱩ ᱫᱮ ᱪᱮ ᱛᱟ ᱵᱟᱨᱮ ᱛᱮᱱᱟ ᱨᱟᱝᱡᱮᱱ ᱱᱤᱠᱟ ᱯᱷᱚᱱᱡᱮ ᱨᱮᱥ ᱛᱟ ᱨᱟᱝᱜᱮ ᱪᱷᱤᱜᱮ ᱯᱷᱚᱱᱡᱮ ᱨᱮ ᱛᱮᱱᱟ ᱟᱢᱟ ᱪᱷᱟᱡᱤᱨᱟ ᱟᱢᱟ ᱪᱷᱟᱱᱟ ᱪᱷᱤᱨᱫᱱᱟ ᱠᱷᱟᱨᱜᱮᱱ ᱨᱟᱢᱪᱤᱜ ᱡᱤᱡᱤᱨᱟ ᱨᱟᱢᱪᱤᱜ ᱡᱤᱱᱮ ᱠᱷᱟᱨᱜᱮ ᱪᱷᱤᱨᱫᱱᱟ ᱭᱚ ᱠᱷᱩᱡᱤᱨᱟ ᱛᱮᱱᱩ ᱪᱚᱝᱜ ᱢᱟᱛᱚᱝ ᱵᱮ ᱱᱤᱜᱟ ᱪᱷᱤᱨᱫᱱᱟ ᱯᱷᱚᱱᱪᱮ ᱠᱚᱨᱮᱥ ᱠᱷᱩᱭᱛᱮ ᱡᱤᱱᱛᱮ ᱪᱷᱤᱨᱫᱱᱟ ᱥᱢᱵᱩ ᱜᱮ ᱡᱤᱣ ᱞᱟᱝᱜᱟᱱ ᱨᱮᱱᱪᱤᱱᱫᱤ ᱦᱟᱪᱮᱱ ᱜᱮ ᱥᱤ ᱵᱟᱨᱣᱟ ᱛᱤ ᱢᱤᱜᱥᱢ ᱪᱮᱱᱫᱮ ᱪᱷᱤᱨᱫᱱᱟ ᱱᱤᱡᱤ ᱠᱚᱱᱟᱭᱚ ᱟᱨᱚᱝ ᱛᱟᱝ ᱟᱡᱮ ᱱᱤᱠᱟ ᱯᱷᱚᱱᱪᱮ ᱠᱟ ᱡᱤ ᱢᱟᱨᱛᱚ ᱡᱮ ᱪᱟᱝᱵᱟ ᱡᱮ ᱥᱤᱜᱨᱟ ᱢᱟᱨᱮ ᱥᱩᱜᱱ ᱱᱚᱱᱫᱤᱨ ᱱᱮᱱᱮ ᱠᱚᱢᱟ ᱥᱢᱵᱟ ᱜᱮ ᱱᱚᱱᱟᱡ ᱥᱚᱱᱱ ᱛᱟᱨᱤᱱ ᱡᱤᱠᱷᱟᱱᱮ ᱡᱮ ᱥᱩ ᱱᱚᱢᱵᱩᱛ ᱪᱷᱤᱨᱱᱟ ᱛᱟᱨᱤ ᱜᱮ ᱥᱤᱠᱚ ᱛᱟᱝ ᱡᱮ ᱵᱟᱨᱜ ᱴᱤᱠᱟ ᱟᱫᱤ ᱦᱟᱱ ᱛᱟᱝ ᱛᱮᱱᱟ ᱟᱡᱜᱤ ᱪᱮᱝ ᱜᱮ ᱡᱮᱝ ᱱᱟᱱᱮ ᱟᱫᱤ ᱤᱡ ᱜᱮ ᱪᱮᱝ ᱜᱮ ᱛᱟ ᱠᱷᱩᱞᱩ ᱠᱟᱱᱫᱮ ᱪᱷᱤᱨᱱᱟ ᱱᱤᱱᱤ ᱥᱤᱯᱤ ᱠᱷᱟᱱ ᱛᱮ ᱢᱟᱭᱱ ᱥᱩᱨ ᱥᱤᱠᱷᱟ ᱠᱟᱱ ᱥᱩᱱ ᱛᱟᱨᱤᱱ ᱡᱤᱠᱷᱟᱱ ᱨᱚᱝᱡᱤᱱ ᱱᱤᱠᱟ ᱯᱷᱚᱱᱥᱮ ᱛᱚ ᱥᱤᱜᱱᱚ ᱠᱮ ᱥᱮᱠᱷᱤᱱ ᱜᱚᱱ ᱛᱟᱱᱡᱤᱱ ᱜᱮ ᱪᱷᱤᱨᱱᱟ ᱟᱫᱟᱣᱨ ᱦᱩᱭᱮᱱ ᱛᱮ ᱥᱚᱝ ᱚᱠᱟ ᱚᱱᱪᱚ ᱪᱷᱤᱨᱱᱟ ᱡᱚᱥᱤ ᱛᱚᱱᱟ ᱥᱟᱢᱮ ᱥᱚᱱᱟᱥ ᱠᱷᱩᱞᱩ ᱠᱟᱱ ᱫᱤᱜᱩ ᱪᱷᱤᱨᱱᱟ ᱥᱢᱵᱩ ᱜᱮ ᱡᱤᱣ ᱫᱤᱜᱩ ᱪᱷᱤᱨᱱᱟ ᱞᱟᱪᱷᱱᱟ ᱜᱟᱱᱥᱤ ᱠᱟᱥᱤ ᱛᱤᱜᱮ ᱪᱷᱤᱨᱱᱟ ᱱᱤᱪᱤ ᱠᱩᱱᱚᱱᱫ ᱟᱨᱚᱝ ᱛᱟᱝ ᱟᱡᱮ ᱱᱤᱠᱟ ᱯᱷᱚᱱᱥᱮ ᱠᱟ ᱡᱤᱱ ᱡᱤ ᱪᱷᱤᱨᱱᱟ ᱛᱟᱭ ᱚᱠᱤ ᱛᱮᱱᱟ ᱪᱷᱤᱨᱱᱟ ᱱᱟᱢᱟ ᱜᱮ ᱫᱟᱣᱨ ᱢᱤᱱᱫᱩ ᱜᱮ ᱟ ᱱᱟᱢᱟ ᱜᱮ ᱫᱟᱣᱨ ᱢᱤᱱᱫᱩ ᱜᱮ ᱫᱮ ᱪᱷᱤᱨᱱᱟ ᱦᱩᱭ ᱜᱮ ᱜᱩᱱᱤ ᱡᱚᱥᱟ ᱜᱮ ᱛᱩᱱ ᱛᱚᱝ ᱜᱩᱱᱩ ᱪᱚᱝ ᱜᱮ ᱟᱱᱫᱟ ᱫᱤᱡᱚ ᱠᱮ ᱡᱮᱱᱟ ᱪᱷᱤᱨᱱᱟ ᱛᱟᱜ ᱟᱨᱚᱝ ᱛᱤᱱᱟ ᱛᱢᱩᱡᱨᱮ ᱛᱮᱱᱤ ᱩᱪᱤ ᱪᱷᱤᱣ ᱥᱢᱵᱟᱥᱮ ᱥᱢᱵᱟᱜ ᱱᱟᱱᱟ ᱪᱷᱤᱨᱱᱟ ᱴᱤ ᱡᱮᱵᱤ ᱡᱤᱥᱮ ᱪᱮ ᱱᱟᱝᱟᱱᱤᱱ ᱥᱟᱨᱛᱮ ᱪᱷᱢᱵᱟᱥ ᱫᱤᱜᱟᱱᱤ ᱛᱟᱱᱥᱤᱱ ᱱᱟᱱᱤ ᱞᱟ ᱥᱮ ᱩᱪᱤ ᱛᱚᱝᱜᱩᱭᱱᱟ ᱪᱷᱤᱨᱱᱟ ᱴᱤ ᱢᱩᱥᱢ ᱪᱮᱝᱜᱮ ᱪᱷᱤᱨᱱᱟ ᱨᱤᱜᱡᱤ ᱛᱟᱝ ᱛᱤᱱ ᱡᱤᱜᱨᱚᱝ ᱜᱮ ᱧᱟᱢ ᱛᱟᱢᱵᱟᱥ ᱟᱹᱱᱤᱣᱟᱱᱟ ᱪᱷᱤᱨᱱᱟ ᱴᱤ ᱢᱩᱥᱢ ᱪᱮᱱᱤ ᱪᱷᱤᱨᱱᱟ ᱜᱮᱴᱩ ᱢᱟᱛᱷᱚ ᱯᱤ ᱪᱷᱤᱨᱱᱟ ᱪᱷᱟᱛᱟᱢᱵᱟ ᱛᱟᱢᱨ ᱪᱮᱱᱥᱤ ᱟᱱᱟ ᱠᱟᱱᱭᱟᱱᱥ ᱞᱤᱪᱤ ᱪᱚᱯᱤ ᱴᱨᱮᱡᱚᱭᱟᱝ ᱟᱱᱟᱢᱥᱟ ᱴᱷᱤᱠᱥᱤᱨ ᱛᱷᱚᱨᱞᱚᱝ ᱦᱚᱛᱮᱥ ᱫᱤᱱᱛᱤ ᱧᱮᱢᱟᱥᱢ ᱪᱤᱢᱵᱩᱥ ᱟᱢᱮᱱ ᱪᱤ ᱛᱟᱵᱤ ᱨᱟᱣᱟ ᱪᱮᱱᱥᱤ ᱜᱚᱨᱪᱤ ᱥᱮᱨᱪᱤ ᱠᱷᱟᱭᱤᱥ ᱠᱟᱨᱢᱤᱱ ᱨᱤ ᱥᱟᱣᱟᱡᱤᱱᱥ ᱛᱤ ᱧᱤᱜᱢᱟ ᱥᱮ ᱛᱟᱭᱮ ᱥᱩᱠᱷᱟ ᱱᱟᱢ ᱠᱷᱨᱮ ᱪᱷᱟᱨᱣᱟᱛᱤᱥ ᱥᱤᱢᱟ ᱞᱮᱵᱪᱤ ᱟᱝᱟᱭ ᱵᱮᱡᱚᱝ ᱡᱮᱣᱜᱟ ᱫᱤᱜᱟ ᱱᱟᱱᱛᱚᱱ ᱪᱷᱨᱮ ᱛᱮᱫᱱᱟ ᱛᱚᱝᱜᱩ ᱜᱮ ᱠᱚᱢᱟ ᱛᱚᱝᱜᱩ ᱜᱮ ᱱᱟᱱᱮ ᱛᱟᱢᱨ ᱪᱮᱱᱥᱤ ᱟᱱᱟ ᱠᱟᱱᱭᱟᱱ ᱡᱮᱣᱜᱟ ᱛᱟᱢᱨ ᱪᱮᱱᱥᱤ ᱜᱩᱱᱚᱱᱫ ᱢᱤ ᱛᱟᱝ ᱢᱮᱞᱟ ᱠᱟᱞᱩᱝ ᱛᱟᱝ ᱠᱟᱞᱩᱝ ᱦᱟ ᱟᱱᱫᱚ ᱢᱩᱪᱷᱨ ᱱᱟᱱ ᱡᱤᱠᱷᱟ ᱡᱮᱣᱜ ᱫᱤᱜ ᱠᱟᱢ ᱫᱮᱞᱟ ᱪᱷᱨᱮ ᱫᱱᱟ ᱠᱟᱞᱩᱝ ᱟ ᱠᱚᱡᱨᱮ ᱟ ᱛᱟᱢᱨ ᱪᱮᱱ ᱫᱤᱜ ᱟᱢᱟ ᱡᱤ ᱢᱤᱥᱢ ᱪᱮᱱᱜ ᱪᱷᱨᱮ ᱫᱱᱟ ᱟᱢᱟᱱᱫ ᱪᱷᱨᱮ ᱫᱱᱟ ᱟ ᱟᱞᱩᱝ ᱚ ᱠᱷᱨᱜᱮ ᱞᱤᱱᱟ ᱪᱤ ᱚᱱᱩ ᱜᱩᱪᱷᱱᱟ ᱯᱟᱛᱟᱢ ᱪᱮ ᱪᱷᱨᱮ ᱫᱱᱟ ᱪᱷᱟᱜᱨᱮ ᱫᱱᱟ ᱴᱨᱤᱡᱤᱱ ᱠᱷᱟ ᱜᱮ ᱪᱷᱨᱮ ᱫᱱᱟ ᱠᱷᱩᱱᱴᱷᱩ ᱜᱮ ᱴᱨᱤᱡᱤᱱ ᱨᱮ ᱟᱞᱩᱝ ᱨᱟ ᱴᱨᱤᱡᱤᱱ ᱫᱱᱟ ᱚ ᱠᱷᱩᱱᱴᱷᱩ ᱜᱟᱞᱩᱝ ᱜᱮ ᱪᱩ ᱪᱷᱮᱨ ᱥᱚᱢᱚᱫᱟ ᱟᱱᱟᱢ ᱥᱟ ᱴᱨᱤ ᱥᱮ ᱛᱚᱞᱩᱝ ᱛᱤ ᱟᱱᱟᱢ ᱫᱟ ᱥᱟᱱᱤ ᱜᱟᱫᱩ ᱪᱷᱨᱮ ᱫᱱᱟ ᱜᱚᱢᱡᱤ ᱜᱮ ᱛᱚᱜᱚᱱᱮ ᱫᱢᱩ ᱜᱮᱥ ᱛᱚᱞᱩᱝ ᱛᱚᱞᱩᱝ ᱥᱮ ᱜᱚᱱᱩ ᱪᱷᱨᱮ ᱫᱱᱟ ᱫᱤᱱᱛᱤ ᱜᱟᱞᱩᱝ ᱡᱤ ᱠᱷᱮ ᱫᱤᱱᱛᱤ ᱟᱞᱩᱝ ᱥᱮᱱᱫᱨᱤ ᱦᱟᱠᱟᱣᱟ ᱪᱷᱨᱮ ᱫᱱᱟ ᱡᱤ ᱠᱷᱮ ᱜᱟᱞᱩᱝ ᱭᱟᱝ ᱥᱮᱱᱫᱨᱤ ᱛᱤ ᱛᱟᱢᱟ ᱪᱷᱨᱮ ᱫᱱᱟ ᱦᱟᱠᱟᱣᱟᱱᱫ ᱪᱷᱨᱮ ᱫᱱᱟ ᱢᱮᱛᱟᱝ ᱪᱷᱮᱛᱟᱝ ᱜᱟᱞᱩᱝ ᱫᱮ ᱪᱩ ᱥᱢᱵᱩ ᱜᱤᱱ ᱡᱤ ᱠᱚᱜᱟ ᱛᱤ ᱠᱟᱯᱛᱮ ᱜᱟᱞᱩᱝ ᱜᱮ ᱪᱷᱨᱮ ᱫᱱᱟ ᱦᱟᱠᱟᱣᱟᱱ ᱡᱤ ᱠᱚᱱᱩ ᱦᱟᱠᱟᱣ ᱠᱚ ᱛᱚᱞᱩᱝ ᱪᱩᱠᱷᱩ ᱛᱟᱵ ᱜᱮ ᱦᱩᱪᱩ ᱛᱟᱢᱟ ᱛᱟᱵᱟᱨᱮ ᱟ ᱠᱷᱨᱜᱚ ᱟᱠ ᱦᱚᱝ ᱣᱟ ᱠᱷᱯᱩ ᱞᱟᱝ ᱪᱷᱨᱮ ᱫᱱᱟ ᱠᱷᱯ ᱛᱟᱢ ᱪᱮ ᱫᱩᱭᱟᱨᱟ ᱜᱟᱞᱩᱝ ᱜᱮ ᱡᱤ ᱪᱷᱨᱮ ᱫᱱᱟ ᱠᱷᱩᱱᱴᱷᱩ ᱜᱚ ᱜᱚᱱᱮ ᱪᱷᱨᱮ ᱫᱱᱟ ᱡᱚᱝ ᱜᱤᱡᱤᱱ ᱜᱚ ᱛᱟᱢᱩ ᱜᱟᱞᱩᱝ ᱛᱮ ᱪᱮ ᱛᱟᱵᱟᱨᱮ ᱛᱮ ᱫᱱᱟ ᱦᱟᱠᱟᱣᱟᱱ ᱡᱤ ᱠᱷᱨᱪᱮ ᱯᱤ ᱪᱷᱨᱮ ᱫᱱᱟ ᱜᱟᱞᱩᱝ ᱛᱟᱵᱟᱨᱮ ᱛᱮ
지금 농도 체리

今天你妈什么节目有个今天你妈什么节目有个我给起来的呢这他妈给你妈什么的这样的起来的没什么东西给起来的呢人家的有个电动车个日梦为这个给起来的呢这样的Amin chi tibi rawa chen se gono, gorshi seri chi kawaii karmin dii sawaab chen tibi waka, dhe chere zinna hui jingi nangni chere zinna ngay pi hui zhe. Onchiong chere zinna gorshi seri chi kawaa tibi, gorshi ngu kandukundu seru wino, diga seri ka kawaa gizik se go, kama kengi nangni gorshi seri chi kawaii se gono kengi nangni, gorshi enak chara, chan diga chere zinna kanduku seru reis, amar seri chere se gono, dhe chere zinna seri ka kawaa gizik se goya tanzi, tibi waka tigda adi yang tanzi. Karmin dii sawaab jinzi. Tati chiri chongwa waka namka karma ga chiri zinna, karma tham chiri zinna, dii ga thangani chiri zinna waka angi tonggu si gunu tira. Tena chiri zinna, vjinda ki chiri zinna, raptuk seshi gada ri, ndi thongwa seshi gada ma ri. Raptuk seshi gada ga ga nani chiri zinna chigira. Tena, dii ga nani yang chiri zinna, nyamden ga jenga nangan jigirung ga nyam. Tato chiri zinna, zig jenga nangan chiri zinna, diwi zig chen chi jen. Tato chiri na tangzin raptuk ga jenam, yangna chiri na raptuk ga jinda chen si gunu. Then you must say, Tai, Shuhanam Kritcherati, Shimalaji, and I was on the Uka. On Digu, the end of Chesna, Jumu, which is Najin Tungu, the Ba, the Nichir is na, Zginuka, Jigmachina, say Tiger, Shakpichir Nazgok, the Nichir is na, Zginuk, the Jens Uchir is na, Chichin Yamde, Yamding, Jangan and Gitina, Chichin Yamde. Nam Shigu to be Chilenshe, the Uka, Tayan, then on Jupigenda. Tachi wa kutini chao mei piang yi tumdi lantan maa riz, namzi ya chirin na lanji yi ziwa no. Dini lomtsin na niwa shay tsar sondar uchi. Dera uchi lomtsin na simba, lii simba dashi. Digi nanggu kaiga lachin chi chimlang yi tupter viya yusul shi vih goro zi. Dombi tonsin chezi ganga uga. Dongui na simbu gu jiwa langgan rinchi gazi. Lachin jil dhe dangazi. Dini chirin na chao mei piang yi tup langgu nandu, 그건 고그 멘초크 가타다 되버다인 바. 대동거리. 아니와이나 사친그 응이트블렘버크와 아 친가 응이르그네 치르드나 응이트블 롱데지 치르드나 하라 그마당노. 아니와드리. 선바이나 진지 이나 가와체 비츠소데 응이트브시와즈. 아니와이나 사친그 응이트브테르마니버스 진지 시라 아양친 고바즈. 아양친 마그 당구 마치지 와르트 미치비 응이트블렌데지 그 요시바. 너무 단친 안하고. 디는거 동우기 나나양 치르드나 후루카 잠바니우가 후루카 동우이나 치르드나 휘템바 아니와이나 똥고바르 휘템바는 냥은 메피 강통네스 메이톤 점크르 고셰바 추진 마이 강드브지 스달리는 차량시 네 상상 지금도 과거 담지기는 그 자와르 고든 치드레 되드나 냥은 메스 고노 전형스 그냥라 전형 냥은 메데스 메이톡 하르구나 근데 니마당아 다와고 오크치르즈나 칸제메트고스 오나 체즈그 칸제고스 웨밀라메 총마그 강드고스 세다티기다 치르즈나 뜨고리 타서 딱하시 동고스 소진마스고노 메 총마그냐 언디그 치르즈나 강드고 세다 니가 에르칸 니가 그란디다 치르즈나 차링시스 단디그 치르즈나 아고이징 지왕은 비치르즈나 아고 회냠든 종탑가 되는 종게 차량 쓰고는 달라고지리 아 아고이징 아고 회인 지왕은 비셰 발라 차량 뜨가 단 디기는 니트는 소치스 셰코네레 되나 심부고 지운 디게스 하무 어마당스 사친의 응식 그 시와바 지 무슨 잘라서 그이스 아는 그 아도 후그 과진트 말아용이 코 유튜브 흐뚱라키 때르르드지 셰톤스 니그 사친의 응식이 코나라테니 처음에 병이 좀 낸 좀 아도 젠바게 치는나 웬만해 요지 젠당 지 무슨 젠이 치르지나 처음에 병이 좀 낸지 말이스 그건 너빠 찍고 건 너빠 찍고 건데 되나 사친 부어 응식라테니 처음에 병이 좀 정주 근데 그게 미리 그게 조시하게 돈 두더리 아진 오치 망은이 다시 아니마 돈 거 봐스 린치 다비 사친 지 롱즈긴 좀 바네스 고위 노른진 메인출지 텐츠 김르젠 라티즈 디 고든 체즈레드나 딘 힌트 롱이랑 라스 진니 제슈크 가와젤리데 뜻다비 심부고 조 넘바 지완디스 회직나 치타브레드나 남키 다와타브레스 남카게 다완디거스 사첸부 응시거스 아르군거스 그년데스
용스 즈크린 좀 바는 니와 많이 모시 원체 어른 그 노바 전부드 드브주 그 리완데 조사 시즈레드나 큰데 지성 통화당스 옛날에 담치 그수 고라데 고그 노른진스 노른진세군노 아이긴진세군노다 사지 그냥라 사진 디기 치르드나 아름부 치그 데르카 담치 종노 그 정게 치르드나 노른진드군 어 아른 그 고그 노른진드 치르드나 파체나 응식 조비스 다 멘츠는 뭐가 멘츠 그 진스 그 치르드나 아디 암데신스 데신의 최선의 디그스 고그 가말와 디그다스 텐츠 오지 아나와그 글라키 아마루 문브른지와친 부구는데 치르드 나르글리네즈레스 단디 나온던데 수치셰군레드나 어 림바치와 슴부기지오라 니그스 하치네 응시가 때네 됐던 애치나 처음에 삐엥이 트블랭구는데 쇼네난 드브카비 샤와드게 드타라스 다크불 하치네 응시 치르드나 아랑그 메이진데스 아 메니진데 치르드나 트라용이 나 치르드나 처음에 삐엥이 트브 송라 니치와 때르르드지 치르드나 데르군용군운데 이거 아좀 생각하르글이오 그거드나 어 슴부가 지우 랑간 렌치가 아랑근 구 담쟁 치르드나 토름 토르 젤리 아 렌치 샤카비 치르드나 아 같은 데 모두 제는 거 좀 기타 치르드나 그게 마음사 마손레드노 아 나던들 데니 우치 공그 홀로카라 지크 홀로카 데니가 냥 거젠실 도므로 우치 지크 홀로카가 냥 거젠실 니가 진 담치다 치르드나 닌진 카자가 렌치 다와드지 어 슴부가 치르드나 랑간 렌친데 남키에 나와게스 고이탄데 디 와르게치르나 투킨 데잔데 마디즈 마디나 치르즈나 마디비즈 진지 겐데즈 이제 아 사친지 롱즈 겐데즈 사친데 응시라 사 전부 응시인데 치르즈나 롱게스 고이탄데 나와게 농나 치르즈나 롱고가 어 디게스 고이탄데 디 와르게 투칸 데잔 마디즈 마디나 영 마디비즈 진지 겐데즈 고위 노른즈인데 고위 노른즈는 지고는데 치르즈나 고운데 회진다 회근레드나 노른즈는 사지리 어 디와그 회동 회진 이거 말고 두칸 레다요 마디즈 영 마디즈 진지 옌지 데니 치레즈나 멘출 텐숨 제능 이즈스 거즈 아 데니 멘출 지 텐숨 데지 미그 초반 부분의 회진데 제로 회근글라가 부탁즈나 어 잘까 그 제레즈나 텐숨 그 진나 까마르비 아마르비즈스 거다즈 디와그 두칸 레다 영 마디즈 데나 마디비즈 진지 옌지 다 그거 저 치르즈나 마디비즈 진지 젠데 데 다비 젠라 아직 진지 젠게나니 타득즈 젠데 지 니노니 치르즈나 젠바그 뜬즈 고지오노 냠죽사즈노 간레드즈나 고이 노른즈 메인출지 텐슴 게임르 젠라 데드즈고가 니 감데 치르즈나 뜬고 아니란지 오치르 티 중아 그 공문들라스 아루그 티니스 닌땅 챙그 다 그게 덤바게 참더라 디그 텐슴 그 말고 아마와 그 우찌 쳇바데 제나스 아르군 거즈긴 거즈크른 좀 봐. 데나 치르드나 다 다와 냐용스 강와라. 어 냐용스 강위야 다완데 치르드나 카르가 데노 그정게다. 휘틀라지게 치르드나 셴드. 휘진 그 감들라 치르드나 어 휘진나 고라 휘진 고 그 감들라 슴부 그 지운 디그 아른 그 고 탐치 치르드나 진스 그 어디에시니 데땅 민초 그 우찌 치르드나 까마르시와 아 텐슴 게임을 젠라 디스고노 게임을 젠스고노케 아 회진 구그 감들라 아는 그 선부구 치레진다 멘출로 있는 그 띠게 친나 까말와 아 택지리 회그 텐슴 그 감들라 지지 논진 논진다 어 논진 디그 감들라 치레진다 텐슴 지 어찌 까말이 치바 다 티중하고 공모 치레진다 르티니 다와 카령온디 타조 다 그게 참진나 까마루 아 가스르 응음을 그 치르드난 독 멍아요가 네마르 뜻다비 치르드나 까마비 우찌 아루 흐틴데 치르드나 아 젠바 아 회진다 회니가 말게 치르드나 아 제퍼르 요느들이 데니 치르드나 사랑 뜨니가 치르드나 까마비 총치 긍테노 그드나 게임을 젠트 요가 어 데니 그정그 회진게 나네 치르드나 치회게요 치르드나 띠요가 고이 노른 멘체기 텐슴 게임을 젠라데 그와스 바라 지와니가 회진게 나네 제회경 치르나 티오 그드지. 원정 공거 치르나 냥이 매비 강통도 매통 좀 그러고 셰바. 초진 마이 강듭지 스달리네 차량 실드세고노 내라스. 진지 다비 다 친지 롱즈기는 좀 바네. 고이 노른 멘출지 텐슴 게임르 젠라데스고노. 너니가 어돔 떠나스. 후루카 동우등 아니와니가 돔 떠나. 너니가 체즈 그 젠데 뜨나. 어 젠거 수 치르나 회이즈 젠거 젠데.
아 공급 개체든나 회진다 아직 그때 체든나 아직 진지 어 흐루가 동무 땅 니와니가 돈비 휘즈 진지젠 드제지 아니 우치 범신의 선발이 선발하는 거 내든 동무실 잘 손들 다 범신의 선발이 선발하는 거 내든 니와시 가릉가이에도 후티스 카이잠처럼 죽진지 가을이 경기 진일진 나리롱시 저회 메이스고 가릉가 세군데 개와 엄마 담치 그 레직탕 먼저와 자주고 그 가릉가 세군데 개와 가이가 세르드나 아 나그모지 나갑전 나그마나로 모라 어 혹은 나그모 코즈 있지고가 디게 나그모들 어 나그모고 토인 뜻이시고가 디나 학감들라 치르드나 의미도 호 뜻이시드나 저르고고지 가릉가 세군 치르드나 엄마지 나그모 세군 치르드나 원맥냐라 원맥냐나 아 나그모고 덕부 세리 타조 디 학감들라 치르드나 Sambuga jiwa chirizna, langgan rinchi, ndala chirizna koguga. Yung kiwa lalaga shechwa chirizna, dhe jamsu ga langchen gazga nas, shazga nyayinzi. Shazga nyayinzi. Shati nyanga chisirayatizna kalanga sirayasi. Dhe kirga chirizna, rikhsha khinti jamni. Koli jiru chirizna, tzimu rambuchi chirizna, liiga rikhsha ga khori ewa. Dhamuzga yintazi chirizna, shatila nginzina yung ukazi. Tena chirizna, Uchi kongli dhamlung ngangmi yaji songwa ngangyi dhe khuna ngayib dhe tazi yola Ti kaakwe chirizna ngayib ka lang dhaakub ka sili lankha ra Sili lankha ka chirizna lang dhe jamsu ka chirizna lang chanziri Jamsu nang na wane chirizna lang chanziri Dhe na shaati yosa ka shaati dhukhu kongre tazina Sambu ka jo langgan rinchiri Ta kong tarjian chirizna dreshin dhamu anyi yo karas Dhe niga chirizna ngewa dharamayku Jika cerita nak dah gelak ni sila orang cerita nak dah jumpa cerita orang kalung kandu cerita nak mulan juki tuan tni cerita nak kuat cerita orang tu. Ni gelak ni cerita nak tung gelak ni shalung kas gunu kalung kaga siandu cerita nak dah apa sih yang tu? Tiga cahaya ni tak cina sah tiga tu kuat cerita nak sembuh ke jiwa langgan dan cerita tiga cahaya ni zon dera. Tanda ni gelak cerita nak tung gelak ni gawa mek. Dejak su gelak ni tu mohon niuk. Tena cerita nak dani. Shekunu ga jimtsin chirizina kaalanka ga dhukhu tiz Sha kaalanka ya na yang chukku Nagmu ga chirizina, nagmu ga tuan nanjiga na yang chukku Kang tarjung hakamdala chirizina sambu ga jiwa langgan rinchir Langgan rinchi gus Kaayi ya jamsuru chukku jinjiz Chi kaa ga jamsu chenpundi na ngaz Sambu ga jiwa langgan rinchi ga kaa ga jamsu chenpundi na ngaz Ta maanani Chukjinji kawir kongi jinjila jin ngali long se gu nu kei warta ta thachin gu chirizina sambu gu jiwa langgan rinchi ya meinu gu tskari. Chuu chiwa meipi ya ngitub gu chirizina chuu ajimbr shepi tazi. Kawir tazi yuka, kawir ina chirizina darshtari. Darshti ya jinda. Chuu chuu jimbi ya darshti gu chirizina jin. Ducha tawi jindri tazi na chuu ganga gu jindri. Chuu ganga ndi uchi tamjil ngana shil tsar songdari. Zakhiyo mo jan suru long se gunu tih kapte uchi se tharsung ha, da kyaddi mehi. O, chiwun ganga gus, jin chih tawa yo pa, jinyil jin ziyo ka, chimuz gu yonu, yotu chukuda chirizina, nga li long se, chi nga hsungra chirizina, nga avsani da chirizina, chi lintamna res, chi nga hsungra tangi chukterir se gunu, nga li long se, si chukhe mehi se gunu. O, tizi da chirizina, chukhu se gunu, thachina gangshik tsenji naam changzhi. O, thachina gangshik da chirizina, mehi se gunu. Se mezi gu tazina galanka ga dukhu, sambu gu jiwa langgan rinchila mezi gu si. Mezi tsik chadri tazina ngi cho cha mepi ngi trup tarir. Ta chi nga sonra da ngi cho tarir tazi shay tzigi si gu no nantan dira. Dani nyangi qib jen ta nginzin kasa ga ga ka nga nga zi kena ga chang ga jena jirao ka. Ga chang ga jen ga nani chirizina ga di diwa tongo chirizina jirao nir. Ndi tawe chirizina, kiwa lalaga chirizina, jichikki jena ndoku kira, ndi jichikki jena jikna mandika. Chizga mandika tazina, jichikki jenda maayigi tansi, laayigi la sukha chirizina, yigi shikki la kurwa. Yona chirizina, chini tsongwa la kurwa, ndi tawe zira. Ndi chirizina, kaka kanga ka chirizina, kachanga somdi, uka wanshunga kiwa tamchika, arangka chirizina, namshuka, stili thonu ka chirizina, khusum chepra wazir. Anda wo arang ke chirizina, seshik ka kurum tara adigoni. Ti mtsik ke chirizina, wo arang ke chirizina, radang ke thomin tara adigoni. Ti mtsik ke arang ke chirizina, tak ke chirizina, chepar tara adigoni. Damo ke kachang ke jenga, iwa khinta mangga. Mangno di thamzi chirizina, dantri ke nyang ke melong ke zawa nani chirizina, tenyang mekira, tenyang thabji marim. Ti kamdala chirizina, dantri ke chirizina, oyig mekhi ga, tenyang ke chirizina, kirga tansi chimari.
ajin de tawe chena ka chang ge jen ka chang ge jen de lai chi na sha tha wa dang sha ka wa ji de mu chi na ka nyin ga ji ka ti na ni de tawe na chi na chong sel sha tha wa na di ge jin na su chi ri na o sha tha wi ka chang ge jen de ji jin ti me se ke ti na na do chi ri na ajin jen ba yong ku khoyna chi ri na ka yi jam chu ru de ji sim bu ge ji u ge chi ri na khan de jam chu ge zik se ko dang ji वर्ग टिकडाय मादी जे तेना जिगचिंग के जेंग ना ने छिना मादी वी जिगचिंग जे जें जे जिन आ तनी छिरे जना लाचिंग के छिरे ना ngi tib आ छुगजिन जे गावर गंगि जिने जिन त जो का अ दी काम दला छिरे जना ओ छुगजिन बा ngi tib के छुगरा ngi tib दे छे सों गावर दर्च के छिरे ना जिगस को दर्च त लाइंग यों छिरे ना गंगा छु के छिरे ना जिगस को ता जगा तेना जिगचिंग के जिगचे नाम या ना छिरे ना जिगचिन भरमा द जे जिन kama jiwa nga li longshi chukhiye meyei tazi kunu dhe shiawa rangjin jwe pijen zhi rangjin jwe pijen na arigi tang shiawa yuwan dina zi zi chiri dina vizhi wala di nang li chiri dina shiawa rangjin jwe pijen zi kunu dhe dhani li sambaga nangga chiri dina netin na nyiga shi tsar song dhe tau chi li sambaga netin na sambaga shi an dhamba jiwa ga chiri dina yin rungo chiri dina ki kawa chi mudu shi li chul hachi na gang shi ga cho bai la si kunu niga gathab ka tsu su di chiri dina ngitub shiwa ra 家界了以九年战出了这样球这个接性还从历史上家里总比出个蓝白吃正球与那人同起为就能得家一动为阿米就我几这么几为金梦多云这次给说送的得是娘跟个大伯的七比你你为干白牛从里哇牛门的太多这个弄干的葫芦干的东个拉跟的现在其实呢可给的能东个强你人把你个给那球个 지금 동무 땅 아니와 선바 안데 치치레즈나 렌치그 키치레즈나 하치나 응시 쳐라츠 아까와 찌진트 치르나 쳇레 땅 아 저 초파 치모즘바 디그니 쳇데셰고 나한테는 니와에나 치르나 어 니인 덤무그 치르나 아까와 저 고누가 짐센치 옌데즈나 땅아 처음에 뱅이 뜨고네 뜨지 가랑 이 뜨선 고노 덤무그 치르나 나한테는 게 차네 아니요고 데니 어찌 도그면 렌데지 너네 자지여 이스 자주 세고는데 치르즈나 dunjik tungwa, kige joshia dunjik tungwa ina china jajin nga gata chiga kige chung nangtungi chung mainli, ranga labdun jingu nunda tabla chirina jajin nga gari o rinpa jiwa ngi isi, simbu gu yu chirina rinpa jiwa da gata zi jaji lagu, niga chirina ayangta la kigin isi ta nyungu tira yu chi maari ki tsikinda tam chila ta kige china kangchung gu minu ga chikira o ngi nga ganda tam chila chirina nyungu tira yu chi maari da me tong ra si ngi chirizna chunin rancho, chuu usikunu aichi chudu uka ta nizu chirizna che hong songna xiaga zungu yara, chudu uka zungu chirizna yara ndika tenu uchungu, dih kaamda laas hachina gangshi chota chirizna koriya dingika jamsu lu yadubi ngombu riz tena da chuu chirizna nga dingika jamsu na nga chirizna xing yu nu dih kaamda la da ki xiaga chudu ni zungu ta yara ndin kendri zin wana chunin rambas chunin ramba chuu siri zina hachina gangshi riz hachina gangshi chola laas 你 chewa mei pi ngi zhim dhulu dhe dhengi zhi zhi yung chwe cik zhi ta qimu gu qiri dhna chwe pi cik kuto pa gu cik cik nye mu ngi gu yu hua dhamu da qiri dhna chi chi zhi yu na rikten dhna chi zhi yu na da ngi ta ka gu da qiwa gu ma chwe pi xa wa zhi mei cik ngi chwe chwe gu nu gu hkam dhla zhi ki hke jia dheng chi ta vin ta zhi na ji xing hke chong dhu yu ka o jang gu qiri dhna hindi gu nu gu ta vin dhamu gu qiri dhna hke sang thombu gu gu ni qiri dhna ta ki qiwa gu suwa ta vi chojwe la zhi 이 시장 되지. 오늘 키치르드나 급디게 치르드나

0: 홍수 군 응이 오라 응이 온데 다음 주에 끝 다쳐와 그래라 초반부는 인지
1: 자치 된비 년 군 조금 안 봐. 다양 뒤쪽 거 한 게 다른 거 렌친데 동침도 니 주고 렌친데 좀 저거 봐 반대 초등 좀 증간 커봐 체릉 자히 스타클바 시글루 제초 스타클바 아응적 체릉 등 소는 렌친의 니긴 다디모

0: 그 코르그즈프던 줄아카 바바 솜레콘드 디탑가 자치 칼로당 자치 람로 소수가 나추 렌슨데년다 땅이 레츤디 토니 초랑니 그르질라 덤들 코르급 자팀기 힙샤즈그라 틈술즈 영나 산듭 긍즈 예란진지 에오크 아랑니 그 롱어땅 레다 땅이 녀마리레진데 덤들 덴지그라 치기 도능이고가 치기 잡즈베고가 아랑니 그 데탕땅 덴지근 달라 잡즈비다 땅이 마체그 아랜탕 영나 오토나민 달름달라 체기 손이기고가 대영 소소고 삼식당고가 디탑겐나 같이 렌슨데나 이 말이 이게 나두고 디슬러 거등 시간이 제 담바럽 시간바라 지난바 다똥에 그요 다똥에 그로 와끔 대영 지난반 저지 휘지 아래와 삼슬로는 다끌더는 줄 렌슨 다똥 가나 카브릉 나추가 나추 렌슨 다똥 근거 카브릉 등 특급드는 찍이 특습 일거 흠든가 등 특급드는 찍이 특습 일거 흠든 찍거끌면 아니요 칸 바드나 테랑가 드블람툰가 레츤디나양 나르브젠탄 덤드코르급 자툼 첨슬 첨글링글 나슬 메퍼조주라 첨튼 코렉션 줄라 캄바바이다 땡이 나르진탄 덤드코르케 케프샤즈가 통통즈샤라 드나 뜨그인스지나 다스지니 카르송데랑데 주상니 긍튼 긍즈기 나라 야스금브르코고누 와르컴 데땅이나 녀란데 하르츠르 롱데 체누우데 무티르크브즈 키우카 다가 나슬 찌그땅 아니글 아카니 지나 주 쇼르리그 와르컴 데인 지나양 아다주 샹리그 가르쿠르크 리카탕양나 아단다그지 사르코지 도르지 라스과그 알리칸 다잉 고스톤고네 와르컴도 무즈그라 오 티프탑카다 나츠오가 그르게 아다 샹리그 리칸다 땅라버드 시카가 아다주 링고캉즈가 하정 아다 솜고티 텐스브체노 와르컴디 당아스인 점질 덴지그쇼가 치이냠주고고 치게도르능이고고 아 티스코르크 카브다땅 티코르크 흐산드베인 아 토머 당아야르사르 겐버코고티 와르킴데인 아야르사르 겐버코고티 와르킴데 아다 덴지클라 도르능이고수 강즈긴지나 아단 점질코르크 쟈참 아 참술 아다 이추고 너갈 호종이다땅이 소 아랑니크 덴지그 아랑니크 데통달라 아단 발파즈가 솜즈게고가 디나다 치즈세지나 지네 이초롱 쿠르 칼와즈긴나라 칼와 차든즈급자주 디한치크 칼와가 럭뜨글린주 다 청통용 쿠르코르제나라 청급즈일랑 쿠르코르제나라 온 디르긴다 오다니 버트 다 토르고니 나니 버트 메퍼 조고니 온 도무즈크 나스르라 오 티르타브가다 다자치 칼와탕 아자치 담모모모 소소게나 아랑니크 덴징블라 아랑니크 간즈 크리 오다 아랑니크 오타크 담들 덴징달라다 치기 잡즈비나 하게 치기 도나나 하게 아 디스코드 아 르그버드다 아 쇼르린 요구노 만나드금 소나라 오타 초랑니크 아레와 킹스기 쳔니 양나 몬든다 양나 치무 망아즈 크타사 냔사 그제로노 레카와즈금 소나잉 다일킹즈가 소나 델리크 아 쇼르리 고르무차스 자이 오담 초아게 카습 잔즈 냔 냔 고너리타라 잉 Leaf samsa masung sugsa sungda tingi dan jemjeg ge chig go ton chin dam na sug shong jin nan da on da mu ge nyen ka ka mo zi go ner a ti ma tsik da ga yan chi lin jin nara o da na nang zen nang waran son jin nara o da lir ka lig so nu mar tsak go go so nu on da mu ge jin na yar mar ni jemjeg ge ton da shong ton chin shong ta na tse shu chang wa ke mel gan jo go nu da mu ge nang tsik ka mo zo ko ti ta ko da o ni ma zik ge ge re wa ji ko ti ni ma zik ge re wi zik ka ru nu war kim de da so so ge
1: Dimdil denjigda da ng tong urtsa ju. Da warkim deyin zu la tong lang kur main ba gar ka da gir ka lang kur ka ga dingil tang chimgi gugani nyana chenden she ko na mga zgi uk se ko ka o tar ka yang nyam jug ju tang. Di han chini da che se jina da darung chig tondgri yonu o da arang nil ka Атан ронгтон делдатни атан ням мавжигна одан дамуга чиг нансыл гамунзга к та семчинг ронгтон нязамбатын сосуг ронгдала вашлик гамун тепки юксэжу тиштабкада та гацу тамунг атан демдил денжигнала тожонг газгичу демдил денжигнала тонгар газгичу демдил денжигндала сосуг кирге реватын

Ага,

1: 카프르티알로
2: 시대는

kurgan dhindayin na

0: 아니 젠탕 젠나 됐다나 뭐만 이나 지 번숨 좋아리 뭐 치와이나 죽고 총아이나 죽고 그게 와 그 느끼 삼무지 치요 아 땡다나다 상치 용거 사샤 소소니 탁버터 있나 맞춘 좋겠니 자 사쇼노 너가 쇼노 넘어기나 점패는 지금 리스컨데 마즈 고득 쉬고네 레테 니 고름 촌니 다 산이 가키네 내토나 작지 요크모 가키 아 나쇼이나 죽고 자쇼이나 죽고 너무 고르기 있다나 아다리디 크게 다 포터기 요크모나 대다나 다 포레치 찍는 마르토고 샤왕게 먹크노 너무 그님 요크모 최초 말로 소종 따우 총지나 처모즈레 아 니라카니 나양 카키즈기나 지금 아 레컨다 모즈 고르기 죽고 니쇼라 양 지금 크게 와크 삼로이나 죽고 간홍라카니 다른 지금 공니 마라 고르기 누구 더모즈이나 지금 돈투가 메누가 안한스지 않디 모요카 메카 너무 쇼네나 지추니아리리 가라는 것 삼쇼즈라 대쇼즈 카다히 아 단토나 다히투
1: 땅이 삼쇼나다 단디 나차사도든 바즈기나다 너기 나그네 님고도 나치지고까다 쇼나티가 따르다 다 아르존 어떤 사정다니다 사탕 디 데크클리 콘데가 고트탄 말나가 네트고 오니다 사사도도 마즈이나 오 땅이 사산도당이 하미기 양미다 아르티 사테니노 탄다랑기 데치 덕촌스기 고노 딘다 히나도데다 지기스 제체니 제마타 직송원에 담스
0: 우리 고분남제
2: 당한지 나라올에 다자우 뒤 낙성장문대 나 죽고 간터 너고 알사사 송초 바이나 죽고 너고 참바 다른 건 나한테 나가 달로니 없음 그 나 저너 데르티나 로리 로리 시기 집성 안 죽고 고니 말았다 시기 늘음난 더 송너 자기 뒤슈 만나르키 샤왈리고 너 라시가 로리 로리 집성리 디마살 당가 잔드나 단낙 송장 부사 자사 송초 장문들과 그땅 클릭 그렇게 죽은 담아도 랑크 그다 만속근 나양 코리그랜데 정자에 군 초과지기 랑게 다들 잡으러도 못 메종라 그렇죠용 랑게 파사 파인데 송첩 끝이라 제치 초과라도 못이 망게 다다시 랑게 전화시 그렇게 삼치지 랑게 사탕데 송첩이노 다다 망초이 나르 다 공니 마르 고브직 다사 정난 디 고브직이 누구 단낙 송 사송 잠 보이나 죽 다만 망초 끝에 난데 네 랑게 다사 산데 송첩이 일고 디 삼도 요리 달다 망아직 초과지기 랑랑랑 그 사니 다이 초에 초나 대화 대화나 디 사타라 냐르코나 도모시 망크 대나다 시그랑 그 사산디 송치면 다 쇼칸이나 되게 샤가삼 그런 게 있나
0: 우리 다르지 초카스베 쇼크
3: 다좀 이땅 차인지나 니르통 합종 아스크니 나 너글린디나 다너 대인지나 차오 카르송 테랑 답 샤와 근디라카니 그게 카르송 테랑 자와 흐슴 흐슴 근나니다 콘 타람 크리옹다 촌조고 요카메칸다 그게 지크타오 절레 콘데 대인지나다 문칠랍티나 시금 버타 통아링 아인지나 영 차오카가 다 디그나니 그게 티치 영고 지우지 오티치 주정 그 가능한다 대인지나 그게 다 야라 차오가 티 리샨다운데 환나 시가 흥나티나다 시가 가르니 Yang kerja titik titik rendi karni rendi terkait kuno tak kuno nafsi anu deresena. Orang kerja dewi nana rasa cokwar atau jamba. Orang kerja dewi nangker netel ke. Tadi mungkin nyaw samzang timu kerja kerja netel itu sih ke. Tadi start jizgi nace cokwar ti orang semua uzur titan ata. Ngecau main bi nana ata sih ke nyar nurat timu sih mangke tenje na. Tanya kene nawak sih ke dap sam logo lakani ter. Kacin sih nu karni der terkait kuno da. Sih ke sih ke arta nace hook sam sih.
0: Di. Ta. 제초 공이 갑다이 고는들까 이나 다 말로 속정거 진금 그리 송축은 니 고름 촌이 가상대랑 이나 나수가 가이와가 야나 패터 숑아가 듬디 고즈리 뭐 이나 산에 깐탄 깐시 페이지 고름 촌이 그게 듬디 랭게 요크라 듬디 랭고노 고름 촌이 안가르지 만단 사양 자츠기 오늘이 뭐 같이 디코타 도노자 즈즈이 뭐 셔탄가 쇼칸치테니 샤주샤가 야 최초가 물음네 때나 다르타니가 내돈 가시오까 마샤사시오까 니 손에라 참아지 카다즈가 통어즈기나 야 다르지
3: 다 만당 사진하다 마샤오 크린조르제나 카르송 대랑스기즈기 응 르능라 티모시기 지쪽을고나 다라지 다 람급 짐도나 크린조르제나 싱니가 와린 카난다 다 디니가 와린 카난다 Tumina tachi karton tera yang tinana nyeganana tsigizu kargenda chambu tumugichi karnigri lagwa hantana. Tumugula kana tsigitaro chigwaku nyertip kumenananda yang tsigwaku gu usu shkakhida timu chukngarwa yona nantara timu yok. Tumugula kani yang tsigiri nyermatam sara timu tsigizu mbukhtu yosa yok.
0: Ngari, ngomba namje?
2: Ta akchigiri guharchakchigiri, ta kunaga tarjivshakun tarakchigiri, ta akchigiri. ᱱᱟᱥᱟᱥᱟ ᱫᱚᱛᱚᱢ ᱡᱤᱱᱟ ᱫᱟᱱᱜᱞᱤ ᱱᱟᱱᱫᱮ ᱛᱚᱱᱟ ᱨᱟᱝᱜᱤᱨᱥᱤ ᱯᱟᱭᱱᱫᱮ ᱨᱟᱝᱜᱤ ᱣᱟᱪ ᱛᱚᱯ ᱥᱩᱠᱨᱥᱤ ᱜᱮᱱᱫᱮ ᱱᱟᱨᱮ ᱠᱩᱠ ᱛᱮᱱᱛᱟ ᱥᱤᱛᱤ ᱛᱟ ᱥᱟᱝᱫᱟᱨᱤᱱ ᱫᱤ ᱥᱩᱠᱷᱱᱤ ᱥᱟᱫᱟᱝ ᱥᱮᱱᱟᱥᱤ ᱠᱷᱤᱨᱤᱱ ᱫᱟᱣᱮ ᱠᱩ ᱛᱟᱝᱜᱟ ᱪᱟᱣᱮᱱ ᱫᱚ ᱛᱟᱱᱛᱚᱨ ᱜᱚᱝ ᱱᱟᱡᱤᱱᱟ ᱪᱚᱠ ᱠᱟᱱᱛᱟᱨ ᱭᱟᱝ ᱞᱟᱢᱨᱟᱛ ᱢᱮᱥᱟ ᱛᱟᱢᱩ ᱛᱮᱭᱟᱝ ᱪᱟᱢᱡᱟ ᱢᱟᱛᱟᱨ ᱠᱩ ᱡᱟᱛᱮ ᱤᱧ ᱡᱚᱠᱩᱠ ᱛᱟᱨᱤ ᱨᱮ ᱥᱚᱱ ᱛᱟᱥᱤ ᱛᱮᱭᱟᱝ ᱪᱤ ᱛᱟᱪᱤ ᱛᱟᱨᱟᱱ ᱫᱚ ᱢᱩᱨᱛᱟᱢ ᱢᱚᱵᱫᱤ ᱥᱟᱛᱟᱢᱩ ᱨᱮᱞᱟ ᱛᱮᱭᱟᱝ ᱛᱤᱥ ᱠᱟᱱᱛᱟᱝ ᱨᱟᱛᱟ ᱢᱩ ᱟᱡᱚᱱ ᱛᱮᱭᱟᱝ ᱛᱤ ᱞᱟᱢ ᱛᱟᱜᱱᱟ ᱩ ᱡᱟᱝ ᱤᱛᱩᱢᱩ ᱛᱮᱛᱮ ᱭᱟᱝ ᱡᱚᱞᱢ ᱨᱟᱛᱤ ᱞᱟ ᱠᱟᱨᱮ ᱡᱮᱱ ᱛᱮᱜᱮ ᱠᱟᱞᱫᱤᱱ ᱨᱟᱣ ᱭᱚᱠ ᱱᱟᱫᱮ ᱦᱟᱸ ᱛᱟᱨ ᱠᱩ ᱡᱟᱛᱮ ᱫᱤ ᱥᱚᱜᱱᱮ ᱛᱮ ᱜᱮᱨ ᱠᱟᱵᱞᱤ ᱡᱮᱱ ᱡᱮ ᱠᱚᱢᱩᱱᱤᱛᱟ ᱡᱟᱢᱟᱦᱟᱥ ᱵᱮᱡᱤ ᱢᱮᱠ
0: ᱴᱟᱠᱤᱥᱚ ᱠᱚᱞᱟᱱ ᱡᱤᱱᱟ ᱢᱟᱱᱫᱟᱝ ᱥᱟᱪ ᱥᱩᱠ
1: ᱛᱟᱱ ᱫᱟᱱᱤ ᱜᱮ ᱥᱮᱱ ᱩᱛᱟᱹᱨ ᱫᱟᱛᱤ ᱛᱟᱱ ᱟᱨᱜᱤ ᱨᱟᱝᱜᱤ ᱛᱟᱪ ᱱᱟᱱᱨᱩ ᱫᱟᱡᱤᱱᱟ ᱛᱟ ᱠᱷᱟᱱᱟ ᱛᱟᱪᱤᱱ ᱥᱚᱱᱟ ᱛᱟ ᱛᱟᱣᱨᱤ ᱛᱤ ᱱᱟᱢᱡᱟᱝ ᱫᱚᱢᱩ ᱥᱤᱠᱷᱨᱟ ᱱᱟᱢᱡᱟᱝ ᱥᱤᱱ ᱫᱚ ᱢᱟᱭᱟᱝ ᱡᱚᱠᱟ ᱛᱟᱱ ᱫᱚ ᱢᱟᱫ ᱛᱚᱱ ᱫᱚ ᱫᱟ ᱛᱟ ᱪᱷᱤᱢᱪᱚᱝ ᱪᱷᱤᱢᱪᱚᱝ ᱟᱨ ᱠᱤᱥᱪᱤᱠᱨᱟᱱ ᱫᱟᱱ ᱛᱮᱱ ᱫᱟᱝᱤ ᱛᱟᱱᱤᱭᱟᱝ ᱛᱟ ᱛᱟ ᱠᱚᱭᱱᱡᱚᱜ ᱡᱮ ᱢᱟᱱᱥᱠᱷᱟᱱ ᱫᱟ ᱥᱤ ᱞᱮᱞᱚ ᱱᱟᱱ ᱫᱟᱥᱚᱱ ᱡᱤᱞᱜ ᱱᱟᱱ ᱨᱟᱝ ᱠᱷᱚᱱ ᱫᱟ ᱪᱤᱠᱨᱟ ᱛᱤᱱᱟᱱ ᱫᱟ ᱨᱟᱝ ᱠᱤᱥᱚᱨᱟ ᱛᱟ ᱛᱟ ᱫᱮ ᱡᱟᱠᱚᱵ ᱜᱮ ᱱᱟᱢᱡᱟᱝ ᱫᱟ ᱢᱟᱝᱜᱟ ᱢᱩᱥ ᱪᱤᱠᱨᱟ ᱛᱟ ᱢᱟᱱᱥᱚ ᱛᱟ ᱢᱟᱱᱥᱚ ᱪᱷᱤᱢᱪᱚᱝ ᱠᱷᱟᱨᱡ ᱜᱟᱱ ᱫᱟ ᱪᱤᱠᱨᱟ ᱡᱚᱵᱡᱤ ᱛᱟ ᱪᱷᱟᱨᱮ ᱪᱷᱟᱨᱮ ᱡᱮ ᱵᱚᱠᱩᱢ ᱫᱤᱜᱤ ᱡᱟᱯ ᱛᱟᱱ ᱫᱟ ᱠᱷᱟᱨᱜᱤ ᱛᱟ ᱥᱩᱝ ᱛᱟ ᱥᱚᱜᱱᱟ ᱞᱤᱜᱤ ᱱᱟᱜ ᱱᱟᱝ ᱦᱟᱛᱟᱝ ᱫᱟ ᱛᱮ ᱫᱟᱠᱷᱪᱚᱱ ᱟᱱᱨᱚ ᱢᱟᱭ ᱢᱟᱭ ᱱᱟ ᱛᱟ ᱛᱮ ᱛᱟᱨ ᱥᱟᱥᱤ ᱥᱩᱜᱱᱤ ᱭᱟᱢ ᱥᱟᱡᱤᱱᱟ ᱛᱟ ᱥᱤᱠᱥᱟ ᱛᱚᱱᱤᱢ ᱫᱤ ᱛᱩ ᱥᱩᱜᱱᱤ ᱨᱟ ᱛᱮ ᱥᱟᱡᱤᱱᱟ ᱛᱟ ᱠᱷᱚᱭᱱᱡᱚᱜ ᱡᱤᱱᱟ ᱠᱷᱟᱨᱜᱤ тай инсукнын тара жап тантыгына жо майната куйжо чыгыра жап жизгын ата сукма жап танда тишкан диалаңда сасанды кюханын олык толгынына жүн деген сиз юк ата таңар китасынын дина назгын дина шунга да таң чег мы таң чег дина пшик сугундара жи жам кичи кити хачу кыры хаттан аяк сасата жи ди чырскын сасын курчунан жонда сиз чежина засар толгы жүндер сиз шагын дурчыз
0: аңарги чита конеше конунда чунжинаю Chirgana nukui togonga, tsasa shirak kur nukui ni korim chuni ngay partay na samshik tongu nukui khan nanga ka tondak shiri mu. Ta chizir zina, anayi na nga tsu torgonga marindaga nina, shikzuk torchungu korimde gayarsa, ginsa, khrtonsa, kirgi yakshisa zi, tigi gharimba zindan tigi kurchu inyo gugu mu. Ta kharsan tera nina shikra zindagi kortang na kakhiga nina chiga titang namba kinta, tsara shikka tangni da shikzuk to torchunga ida unu. Kakiga ina chiga ayarsara, tonsa niga chiga ajigo na martgo ina chiga ajitubka menuga anantzitamu yukumu na. Taita na daga yunga ngarji chiga artolog chansam yukisag unarimu.
1: Ole, tomusir.
0: Tartal insandala nyanjambi, ajachivi nyanka namba tukka, yunga ndiyo tzatanga shchagra, ndishuwa sabjik tongken, maungwa ndiga jijirga lamkande na samjik tongken kaga, ndishuwa nida zgizga nangzijig jina raga, rela zi. Ndi, taita na tondagde tsunjina achuga тису тунгона не жолан ийен ачык нанда музей тана шажири камузей тана шажизи шечура камуде жара гатрын гина мауага со торгын гы цатында гали зидгде амазгын жири чатын гина ди соны гина ян деон го чыркага самжири тонжойна ашу цамага семдер жела тенана та таро ненгызга хчиону чызыре зина та янгу ченгүн кори сочуп тын жай ону га чемпен ашын гы лекин годги жугну га мана мазгын чанди сона nga khakhi ta sar kamu chirtang ge na chimpa ya ran jing ge le kang da za shu na shu der ga na khakhi ze na chimtang na gong chun chen wo no khakhi ze chimtang na na pa yo no na khakhi ze na chimtang zi zi ga kh yo no da mo ge na ni ni na yang der ga chi chi ga kh li thari che te ni na na yang chi te da phu zu ge la zi te kha sib chi chala na go ri no ga da mo re yang khakhi ze ni na chi thop da chem mo ne thar shen ni on tu chi ge na jong shi pa na chu ge yang le ok le kong zi ga ji te ji ma chu ta na yang khir ge тэй чи чэмхэн ран жин гэ лэхэн зэ гөрг май тэ на лэги гэ нэ тун зэ тх ма чи на лоб чим ба ма зэ гэ на тар ши нэ уй чи цу тан нэ гэ на чи цу шо кэн чи тэ на яң чи ма ша гэ зэ гу ну а тэ гэ гөрг гэ гу ну гэ мо чэмхэн ран жин гэ лэхэн дэ нэн кэн гэ ма нан дэр гэ нэ на та арын нэн кур гэ чи цу гэ хсэр нэ ка хи нэ чи хэ та цэм жа ну гэ дэ мо гэ нэ цэн за гэ зэ ё гэ зэ дэ шэ гэ мо а на зэ гэ а зу гэ нэ дэ гэ нэ зэ мо на тан тхо на шава тан ашгри на кахи га ганди дэ гэн зу чим шиг дэ нома чим шиг дэ кэн зэ лэ дэ ни чи ши тэ гэ гэ мо ша шо чон жина дэ мо гэ чи гэ кори на на зэ на чу гэ дэ мо гэ вэ чи на дэ жи ньонс гэ
3: дэ мо чэн ма ньонс гэ тан гэ ша гэн чон жина нга ран нин чон жина нга ги сам зэ ни на ни нга ги вэ гэ кар ни гэ зэ тан зэ ран ди нэг сун нэ гэн дэ шава кэ тэ гэ зэ сам ма ньо дэ чэр гэ сам ма ньон жина ᱱᱚᱝᱥᱠᱟ ᱱᱟᱪᱟᱣ ᱱᱟᱜᱞᱤᱱᱫᱟ ᱠᱟᱨᱥᱟ ᱱᱟᱜᱤᱱᱟ ᱪᱚᱠᱨᱥᱟ ᱥᱟᱱᱟ ᱪᱚᱠᱚᱱ ᱫᱟᱝ ᱱᱟᱪᱟᱣ ᱥᱛᱟᱯ ᱥᱚᱝ ᱟᱵᱡᱤᱜ ᱡᱚᱠᱚᱱ ᱫᱟ ᱠᱟᱨᱥᱟ ᱱᱤᱡ ᱪᱤᱢᱪᱚᱝ ᱠᱷᱨᱡ ᱠᱟᱨᱥᱟ ᱥᱟᱱᱤ ᱦᱚᱨᱥᱚᱱ ᱫᱟ
0: 我给第一次到阿森个苏格兰第一次到啥啥就个是刚开了第一批下话个，他当时个我讲的么批下话是个新的人个，你们国这个地方是个人个，从外地么开个卡斯克国么子个点个个点着呢，让你连接呢，从中子个人就蛮样子个点着呢，但人跟你们批下话是里呢，大腾个年轻的人个，直接是个人上东门个，我他就讲你个人他那是个，听我可是个啥蛮样子个，那里的，只出阿人当从今呢，他去过那些工作，你他为呢，他去当么子去个么，他不得他去过那个么，他们就看待过么，我出来呢，啊，大部分的人个，人个怕啥怕一个新工作就会跟着过个去，我出蛮样比，蛮像，当然呢，工作做惯，干么么子个，这个工作过么么，干么么子个，他就没个啦，马克当然个工作应该呢，可以的呢，送去应该也过个，可工作大部分的个，其实个可以每年是工作。
4: 他空格的卡带过，没得了噻。先把个去修个的，看那几个娃，个几个，他怎么个把年纪呢？都没有个。没个，人家那有了嘛？没个的。没个，没个。对对对，啥个？上那前面说，二年咯，前面说得咯，那个几呢？我们去年呢？啊，啥个呢？那卡起个的么个，他怎么弄？啊，卡起个的么个蛮不容易，都没有个么？你说起呢？啊，他俺出门几年呢？啊，可个离开了我那个离开的呢？俺俩亲个离开的呢？
0: 我认得他了，啊，回来你那，让人给老公去，你得鼓励你那，让人给创造个你得跟着你那，啊，他到我这个那去，我那些姑娘嘛，就俺就过那，等你过个么，你说话了，说跟几天你那样的，我这个人那三十多个月里，啊，这等个那，叫我们个出去你个那出国，中央个一下那出国，那么这个好久以后呢，你个这个忙些人这个。

0: 지금 토인지나 지금 돈토 너가 리와라 뭔데 회단지나 그초인지나 아랑가 디와 아랑님 쿠르가 더니 나 나숑글이가 강즈글이고나 자사글이가 강즈글이고나 대통령이나 지금 답하는 우리 고디기는 뭐 초 총지나 종토화용을 내고 나니 샤와 린드고가 진대나 영어 지금 자숑 인공 합치 지고 난 들간 대티근데 고 그래라지 초 답하는 게더니 그초 답하니까 지가 지지 말아 봐
1: 그치지
0: 그치라 지금
1: 딱지그래 뭐
0: 대가 과리고나라 답하시게 있는데
1: 다 리츠코나로 용고
0: 네네
1: 요나탄 더키
0: 초 지가 도텀 거 다 주 저 살롱 상대기나 아 자사촌은 앞차치고 그래라지 앞차치고 늘까 지금 레트기 늘까 그 니츠나 진원시 늘까 그 니츠가 이나츠고 이츠나츠고 때 참말리 니까 늘까리고 뭐 티쇼라 아니세기나 자사 늘까 니나 타쿠란 조고
1: 타쿠란 조군 말탄다 자오 자스키나 니마 쫑아 손나 쫑너 뭐 당가 자오이나다 니인자가리 소가용군 타탐스
0: 그래
1: 니리
0: 니리카다 존스파가 리세니나 추 리카치리구나
1: 딜리고
0: 딜리고가
1: 아티 응글리콩가 타 군저군 타
0: 다니다 다 친이가 나서서 뭐 머게나 자사 도던 말이 뭐 친이가 되나 다

Tali gunu gun, so tina nga ngay par tali gunu temo remo. Dila na, tani na chishu jachi nukwa mang tukar kaga, tsaibshi da tangay chachig lai na, tibji chi, sinayin. Ya, ya, kwa chi. Patin chi ni kub demo. Ya, demo.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다지랑 고모 남지 아 콩 선보이 날린친 로단시 능이 아자치년 캐남라 안데 타벨라 린친 고드리너 아 린친디 고름데 녜노가 아자치년 캐남바르카고인 코치 고니 카다에 논들까 연애한테 나 삼식자 요과즈 땅에다 땅이 아랭가 파사 파이크 흐친 금데나 역보즈 쇼온주 어 데니다 다탈린 친들라 녜지피 데올레 콩가 데온 고트르카고인 다치 시처튼가 쳔팽가 데스컨나 요노가 머카가 그초 샘게 남 보판들까 영 지금 삼지리 돈조이나 건조 샬란린 친가 진테리 왔던 뭔데 대나 뒤쳐지는가 다른 거 렌센이나 동점되는 쪽 렌센도 사제자 희귀 채남나 좀도 던던지니 렌센이 좀도 그냥 그와 사제자 희도 자희도 놈이 딱클와 담든 소이 직접 딱클와 언더 타는다 소놈 렌친 제지 냠버 과든지 야도구나 바다데모 자희데럭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 냠다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흐진 젤

아릉그 무송나치빠제진 게큼라 송초브시엔 아릉그 세송나치빠제진 코리글라 송초브시엔

ལདང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우셔준거 당급 소중소수 당습대 배와 당 럭터시티 판디 램비 난극 그때 급선이 오비 정치용과 공업 장미 저초 소재 시진핑과 당 샤가친 당 당종양과 기출 고직 럭터 돈출시에 제대 선대타와 십실시에비 제시 차이저지니 소중 사무셰바 당 십실은 남무셰바 럭지 종셰바 지게탈 진틀강 흥도바 당 차습는데 희 제적도 동화 선대타와 영득라테니 총응급 비선 도움 배지라 첫돈셰바

지시니 차압슬러 다슈크 니와 등 차압슬 히스토크 니와 차압슬 러터크 니와지 인출메 버런 돈덕 동기 고르통 시기 젠트크 샤위 랑샤 돈켈로 종우셰 바등 망픈 게슈르드나 종우 빌와 리인 등으로 송니 니츠르 고마 지릉셰 바등 나투는 고마니 바 제트바 종우 조바 지시니 리소시 망초다 산루 슈고시트 동아 등 리투니 냠데드기 당시 담보 종들 셰바 등 선디 다비 논틀은 원국 당 요성 셰바 로튼 제메기 당니노 조튼 등 선디 조튼 당국 지시니 차유거 망을 고출 정오시기 로튼 제메기 저정 전소 등 어토라 전시 셰바 당국 시니 돈지 저정가 돈이 라진 당 양뜨가 라진 차층 라진 지다 간리시기 로튼 제메기 먹는데 캠핑 코너랑 안비 인통가 샵줄 당국 시디 까버리레진 샤와 정으로 점니 점디 정으로인기 로튼 제메기 차근 조바당 응차대니 게뚜는 일와 당국시대 디당남바근데 도선 나무시기시단

Tadi mukhi.

야다드신담지 야주보총총처 야, 대나 주부총총 성막에 기술 따라 대령네 리자 다비니모레라 리자 다비니몬데 전용지나 영철은 나 총시필 가스 린슨데 다통색기니모레 대나 라든 잠나 린슨데 년신비 주부총총서 등 영마 대령 다통거글마 시기주그 단친 좀이오나가 주부총총치 파신데 린슨 다통근가 가브랑정 득거든치 득승니르가슴든 나나당 득거든치 득승니르가슴든 득거글름질다 당이 린슨데그나 저는 게 시급을 갈서시에 야나 총 주보서 디나 데른 거자 나빈인가 나 총시필 갔을 타통 낸슨데가 나 아직은 하신다 주보 총총서로 좋게 드긴 저거 참바 땅 티바 가시 거 참바 얼비 가큰 거 참바지 참바 총었음 거득시율 데른 거 좋게 드긴 저거 참바 총데가 나 총으로 그 농층가 런스 그 능니 영 최대 주보 총총서가 혹시 그 공성 그 럭시 그 설때 거득시요 누구 실인지나 소리지마 총총어 로마 치르치 그 능노가 글라 남을 체릉 세르고는 것이는 해무즈그라 때문 다른 두보 총총 포문 자크글은 노게 아치 다치 세고는 것이는 해무더니가 인 뜨간신이 때릉 조기 뜨긴지르게 두보 총총 더질다 땅이 두보 총총 치천나인 아른글은 근전 통음지들이 자득시여 큰거 두보 총총여나 스카토니 린츠 타통 것글음라 카버땅 용브르 갑서시 야나 총 주부서 디나 때는 그 티바 가시 그 삼바 총문도 그 능아 주부 총총시 아직 등 년대 영실을 랑디 오게 진출 그 담고 있으면 후중 등 그거 전에 영 아직 그 주부 총총처럼 시비 월음 쓸고 노게 리중 회초리 삼바 잡세니 리중 사라지 주부 총총처럼 셋이율 그간 친이 후중 도미 셋바세니 셋바스가 통해서 영 거득시율 때는 그 이렇게 비가 큰 그 삼바 총문도 甘肃某个会城坑里花城那个乌木城为城一级瓦里俄罗德勒瑞斯杰潘尔基为旗下同时扎登咱们个主播重庆所等主播重庆区帕马南边儿娘们去了下西人 레디나 데릉 티바가치가 삼바충은 더질리다 땅이 주보충충치 전나잉 아릉니 지시에키위 담질 땅 중 세파 땅 담후이 똑과 땅 감츠르 카흘 라스과 지르샬리다 땅이 냠출 샴도 큰거 주보충충 요나 하신더 린슨 타통거 글름라 카프르 땅 용브르 갑서시

야 저거 총총처 체치 파마 등 이렇게 남비 영 나 총시별 같이 린친다 그 타통한 연구요나 데르나 초청마가 냠게 공리 고지이노가 가영 전문데 헌든 유관데 로리지마 총총어 로마 체스틱 러스클 등 냠데 총마가 세만 요리요지를 삼게 데나 대통 냠다 아직 영더니 저거 총총 총마 리풍 업 대통기 잘롱 정비 다시 먼든 세주엘 야 나총 저거서 공리치 우리 지마 총총 로마 치치크 그 실은 해모즈가 로뇽이 나리라 데나 참더닝 마치 냠게 아르디 우크 진추크 담코스 말 후중에 주엘 데라 지그 주포 총총처 담시다 등이 냠출이 주거 담코인데 섬코인지나잉 하샤거른 등 치치르다니 마초 남이나라 제 문년너 세만진제 그 츠 르마데 제그 조스타버그 담모거 담코이 뜨뜨인 삼게 Tēnā tōpō chōng chōng tī nāwā shtōlā nyōngu.

야, 대단하 지금 남시다 등의 주보 총총서 냠출의 저것 담고 있던 모모인지나. 그럼 그 샘지어도 사. 차리니까 따사. 야, 아초 무슨나라. 아른기 일치 탑사가 걸로 탑사가 뭐요지래라. 대등 접신도 주보 총총서 등 주보 총총서의 파마 남벌 천지나영 아래와 등 아래시대의 사그 모형 요절이라 되나 주보 총총서 아래시대 시작한 거 영나 차림을 그 따사다벌 인증 시 요나가 못했다 스승인지를 야 따다 실마기 나초 전친 파마 남등 영나 진친 그 길근남 봐. 영마랑니라 카차큰 그 모데드가 인지래라. 디친 그 나치 남이나라 랑가 아리스티 예큰 그 모데드가 레와 똥슬라 똥만인가.

야, 디나 데르나 지그 주보 총총서 냠치래 저 담회 가니와무. 카 오말린 잠. 코 쳔말리스츠. 야, 담회인데 그 층이가 능튼지 나영 주보 총총 정말게 사우이리 고 탑지레 삼크. 카 오마스타윈 잠보즈 그래다. 언젠 코 쳔마스타위 스무즈 그래다 지나래라. 테스타위 카시 못한 나 그 뭐 요거? 랭아치 니금 나잉 데스타비 뭐 요지레 삼크 디젠게 주보 총총세 남진드 아릉게 주보 스탄밤 영나 아릉니지 주보 드비스카스 아다 카시 니가 탄나게 도모게 주보 드기죠다 하정게 갈치가 텔리진 최릉니징 카이과 코스모 도모 니즈모 세주 주보 총총세 스탐코인 데그능니라 일란진 드브지레라

야, 나치 냠드 시청스게 주의. 땅구이 동어 모인지나 끙끄르 샘거스도 사 차림거스다 사 카 오마린 잼 코 체르마리 스 스타 자인라 마스통 우 시릉아 마스통 야, 땅구인다드가 일란 진질리 정 남진거 초이철 양나 남진거 좀이근 저중라드거 스갑스 두보총총체 잉땅 오르게 외쳐이죠 거쳐이죠다 다정게 갈치가 야데나 신이 같이 맡았대 되는 게 저기 드긴저게 잠바 청원되는 거 아직 거득시요 놓고 실려 그녀모 소리지마 총총 범음 자극을 놓고 아치 다치 세르고 놓고 실려 녀모대로 용 등식시야 아직은 등잖아 아치 다치 세르고 놓고 실려 녀모도 저포 총총 마즈게 랭히지래라 야 제초 총마게 냠게 소리지마 총총 범음 자극 등냠데 영치 등식 렌주 키고

야나 총 주보처 디나 대름 그 르비 가르콩 그 참바 총운다 그능아 주보 총 총서 등 주보 총 총치 바마남브르 영 하르진데 참성 소시 태그 희샤 통스 냠칠리엘 대름 냠칠리 조그 희샤 통운데 인지나 좀바부 우진럭이 삼킹 샹촌럭지 저르비 범르정위 천희서고노 느그능게 천희 선바 알로드르 Rusli tartavzini. Domugu hisha tongozgin.

야, 아침 당잠나, 라든잠나, 로들러, 로스틀러, 시조, 간나게, 두부총총, 멍하스 요절이라. 십드 삼무즈 당나, 디, 크라 메컨덕. 나초 스인나라, 로들러, 로스틀러, 시조, 멍하나게, 두부총총다, 할미 요지마리. 인나잉, 마웅위 소위초드 최정의 로드러스리징 치노그 설철 망아스가 차스노그 생그 코물 판느지 설철 디득근 든드 최라 니버드 스탄츠등 자든 영덕지기라 자든더드 로드러스리제바터 고솜제딘 하징글치와리

우진지 하는 거 워머 정비 전이거 터다. 토머 시루이드 세구 빠와딜라 시퍼 럭비차 제시요니나 디거거 카바 통즈급지욕. 시루튼 거추세바디 리제 하듬라 아중드 타퍼마슬 코메지 리흐징 사타블라 회처디니 나답지 나르위 무송라잉 솔데 타바등 리풍거 제플라잉 하징 판바리 자중으로 슬디비 초베로 슬지 아랑탄 아랑신등 자초랑신이 냠터자탈라 조보드비 샤탑징 럭히히인 어로스제드글음네 디냥칠타와임비 드글음라 망케브레 강니지 제칼람바네 어로스제 타츠레스 타츠는다드거 능신 쳇퍼숑나 어로스라 랑흐등라 판버마슬 마응브레 제초등데 샤와 긍시그드비 자뚜니발라 탑숑세바등자라 돈트 총리 샹글몽보네 드글음등 망케브레 랑그 키픈네 어자제바디 임바레스 마치 로드라 로스라 히치르디 세르라 로스튼 보비 세르이지 샹글치 마츠르 진능데 나잉 카프르등 올골릉이지 로드라 로스치체비 진능등 어더트밀 최지 아르니라 히치비 세르이지 샹글시 바와암 조보냔데 어긍라시바 긍잉잉 디인능 이진식을 제기라 리흐징 머뇽아시 흘징 진흥 뇽쯤리 톱톱심밀 데비 로스틀라시브르 긍고호세마스나잉 아진데 시머룽브르 나수 파마남등 길근남지 산드브샤드는 Adab iwi tundag xiambi shtang xtosim yevr tukpadiril. Manam jishan na, rohsil zikin mongpo shiki, nimi si tang rgungmo nilajang mchambar rohsil zizin yukil. Dena tundag, dena nyata tanbatang chapar jing mandigbi, dien rangu shikshin na, Мэдэнэ чэйнэ джэм мэнду бэр нэймэл чэгдэ нэрва маарэ тэм. Мэ лахи хэ лугдэр рэцэ чэн джандэрла шэгнэ шарка сэг тобнэ мэнчэг джэва рэнгэ юэ на ян. Удомцэ шэ бэр жэгна мэ мэнпу шэг лугдэр рэцэ лангу кэрна рэнгэ нартэ тэгдэн ян мэту шэн. Тана лэлан чэгбэ шэгсэн тэн нэхэ чэн нямдэ цуа ян памэр тэнгэвэ шкапсэ ян фунжэ юэсэр.

야, 저 보 총 총 쳐. 데나 대정 거 이렇게 비가르 큰 거 참바 총은다 그는가? 로드르 러슬리 타타브세 거 논다 그 타크. 희샤 공슬은 더 정식 말도 냠출세 큰 마요타. 데나 탕업지마 그 이렇게 비가르 큰 거 참바 총은다 그는가? 아직 못했다 저 보 총 총 쳐. 니 타크 희샤 냠출리 지인. 대초적 응기형 대런 그 나충시비를 가질 타송 린슨 동침도 닌지고 린슨다가 좀죽바등 돈슨바 노르초등 좀증간크와 하자자키 스타클와 담진초등 제칩다클와 손음린친등 응죽 체령이인 통지밀린슨은 나서 영치를 차용 다디모시

야크제 주시 시진핑거 단서터 아리슨즈는 당나드 트럼프거 당합이 지금 승리니 지중아니는 버 중국의 제도는 참전한 지리

정전 럭슬 등 로스 인양딘 페이지가 캠펜 멍을 멍불 톱던지기 선너그니 라가트브 진충신이 된적 거름담브른 페이지 등대 미즈그니 럭스이클 호중칸가 수용 잘롱라 샴드가 세월 간내시기 저는 고은질 냠토라 진충시대 희후를 샤즈는 전리라 급부동화 등 예치 베리 냠디 등습도 등니 정전 로스 조인틀 페이지 중을 냠드 근데 동기

0: Арынга паса пайк шинкам сончуй кенжи когыс ngachu mayimbi ma je taruena korsun tsqua gamamanzigo terka kone gurmu karma kana terjime kara makal tanang guni ina korinda na sonchuwi indigi kog ko kone dapkh terku kichizga kri meini sa kono ta kongati kadai go marela si jempa ge chu ge deska ne chiga wa kichiga ta samalg pa ani chi no to moyo ka
1: mek angena yol ma nyong
0: mek
2: mek mek
0: re re re saga sone chimsa arino Chemsak tanu, ndarkaji na, ngunchegi na, sakinani na, kakhiga temuga tatsambanu, kakhiga temuga mambayi nu tamu yoka mu. Nde sonji na, ta nga tsu ma ririni, kirga lika liyo nugu lika tayi na, kalapchinga lika zgi nu, nginzanzga sawu zgi chuta shiga kachiga mu na. De na, malu tsukzwaan sonji na, dandi shukni shiga shaga de na, tarta linchan dala nyanjambi. Aja shiga nyanka nambu chona. Хапарта ингина сача жентан жени а ю ашу дончир ридигина коридгайну те чимсг ндэн тена чимсг дгайну шаншан сгну ндэрка чэцху гонин иченг гену онд тугунда ина лапчинг шаваз гену ндэрка конкур секуну гунда хиза газ чхжуйна тартар инцэндала нэнз бижа чиви нэн кнамла ашу гэтэран долон горым тудэ шэран дону сэнтэн зэрэму нари тена на таччу чэмпэн ранжиг лэтканда годг горым тунэна гонэ чо дапка чмоз дэр гонэр чо нахшонзе ина дачка дапка чмоз гонэр
3: дахчига та нанын жэнын жина дахчига чтонз грэб жаб жаб та карсын танди да дагнита ништо не кырсаджик не да чем то тонал жита тарга дина та чо тонал жита жи карсын чап жырата их шок
0: ари ди ди
3: зацка чи манар аштон цохсым димс кук
0: ари ди саса шону чора гаржента инэр
2: тамара саса шону чота ло тачка лахун дина та таун чан шекмик
0: ари та гурму чо гори
2: штон зэрэб жепча
0: штон зэрэб жапча
2: ари жуая на ён та тару чизгина гижинина чизгина чимтон чимтон жокум
0: ари
2: саса тотын базгинара кырги Semlin dakhinda zang nga sasa totan bazar ni satan de xsonch chbi go tanduli tan de xsonch chbi indi shugni yon ke chelgni cheb zon tan jog yon di zampu shugni rab sha jinada tigiz karnun zu jina de da wo tarta zu kon na glon kur zu kon na yirna de lamtq rang de lam yin jang jigo de rang ge kun jo jina sasa totan bazna kher ge gni go chim ka charun da di satq jum to ran to sana ok ma sana ger mer jigo jinada di zampu da tigiz ma gun dur chizar
0: Ari, Дишугала шокэнчи танингина яндэ гутхэрэна самжиг тонгожири а чертангэна жаюнгэ цучинигайна чукко жоянгэ чайна чукко намочга ховжоин суна дига чига мажэранжэнгэ дига дапхэна чукко шокэнчи танина чицугюнгэ лэскансусогэ лаканингина чэкэгэ чэмтуа тонгожи тэшэкэокму ни самна маун арымзэнэ дэркайна чиг чэмтуэнгина чиг тонтонэгэ риварэ мондэ хуэлэнгина кэчуэнгина арэнгэ дива арэнгнин курга Tani na nakshunga leka kanzga leko na tsasaga leka kanzga leko na tertanga ina jiga dapanamari kodhiga ina mo. Cho chonji na zontuwa yung leko na ni shawa lindu guga. Jinta ina yung jiga tsashun yungu ngapsi jiga na dharka njarti gindu guga. Rila zi, cho dapka nga tani kcho dapka ranga tiga chiga jibari ba?
2: Khchiri.
0: Khchira chiga?
2: Da khchiri mo.
0: Dika lakwa leko na ra dapka chiga ina ra?
2: Da litsukhna ro yung kuga.
0: Nga di di.
2: Yung na tanda dharki.
0: Cho jiga totamga da chiga salon shangde jina 자사 손님이 납치하시고 그래라지 납치하시고 늘까지 늘까지 늘까지 니츠나 진원시 늘까지 니츠가 이나츠고 이츠가나츠고 때 참말리 니까 늘까리고 뭐 티슈라 아니세기나 자사 늘까지 나타쿠란 요구
2: 타쿠란 요구는 말단다 저 자스크는 아니마 총아 손나 죽느르모 당가 저이나다 니지가리 소가용군 타탐스
0: 그래디 리스카나 존스파가 리세니나 추 리카치리구나
2: 딜리고
0: 딜리고
2: 아티 응글리콩가 타 군저금 타
0: 다치니가 낙성하셔모 머게나 자사 도던바리모 치니가 되나 다 머게 리카즈게 지가 리카즈게 망가래라세 다 프린게다 순다니오리 머게 총진나 지가 롭신이 탈신의 용이 집안한 자리 시간에 거리지 치니가 바이니 이건 롭신다 되니 마트 자래라세 강 탈신이나 다 프린지 진다리 다 강 탈신이나 다치 코너시 코너 다 프카르마 강나 마르기 코리손 치고 리카리 오노레 요까지고 온전 터까지나 지금 코르송 축과가지나 지금 야 콤디 아 다 뒤쪽 탱크는 지금 소위 리카즈리오 랑긴도 미터라라지 저 손이나 단지 말씀 저 어떻게 저는데 랑긴 리카탈리고노 소티나 네퍼탈리고노 데모르모 데나 다 다키 투다오 손이나라 심방글이 컨디 땅닝이나 다 프로마가 리카즈가 이나영 랑가 파자 파인데가 지금 손축과 지나 축과 연나 아랑가 네급거이나 김성가 기강진아 축과 너무 강게이나 샤완데요 진정이 네 크림 몇 바이 뜨다옥 나 좋지 좋선이 수수 내우까리 콩나 축과 내우큰 거 테나 축과 아 늘까가이나 지금 손축반들까가 도돈반들까가 다 다 포이나 축과 숙강지테니 돈득지 있죠 콜란지나 다 송한 요주 늘까이나 지금 로치크는 아직 트타지 코노르카테 지금 안남득체 지금 아 이나 지금 대라 지금 가스브리 때요 너무 수가라 지금 삼직 돈 투지나 자지고 너리모 아마도 소종거나 지금 거리 손치오이나 죽고 니긍이 타니다 야롱운등 늦다나 처마 근데 힘들어 과지 쳐오지라
2: 욕
0: 아데데 과든지 네 마음 받나 마도 소종거 진금 거리 쇼깡지 타니 항아리 지지 지나가는 거 뭔데스 테니나 아다 제초가 되오노 아 젠팽글 이르카 다 코르송거 레간 디터니나 항아리를 비듬디라나 다니나 추 자치 누가만 죽을까 잡시대 등에 제적라이나 트지치 신이야
3: 야야 거지
0: 아든 신이 급 데모
2: 야 데모
0: 야
3: 야야 다시 데나
0: 아레 자상 집이 상클한지 테나 다른 총은 양로년 텐크 어떻게 하던 텐지 강종 샬랑린 텐지나 자치년 카남나 하는 종거나 진금 거리 송집 걸랑와지 네모그나 랑지 거리다 땅이 단시 근노나 하나 종 셀롱 상거이나 자사도 덤바 아 다히 초라 되네나 하는 종 큰슨 상거이나 너쇼 다르지랑 고모 남지 아 콩 선보이나 렌센도 단시능이 아자치년 캐남다 근데 타벨라 렌센 고드기너 아 렌센디 고름데 녜노가 아자치년 캐남 바르카고인 코치 코니 카데 논들까 연애한테 나 삼식자 요과즈 땅에 대땅이 아랭가 파사 파이크 흐친 금데나 역보즈 쇼온주 어 데니다 다탈렌센들라 녜지피 데올레 콩가 데용고 트르카고인 다치 시르탕가 쳔팽가 데스칸나 나오노가 머카가 그초 샘게 남 보반들까 영 지금 삼지리 돈조이나 간조 샬란렌센가 진테리 왔던 건데 대나 뒤쫓은가 다른 거 렌센이나 동점되는죠 렌센데 사제자 희귀체 남아 좀도 넣는지 렌센이 좀도 그냥 그와 사제자 희도 자희도 넘이 딱클와 담든 소이 직접 딱클와 언더 타는다 소놈 렌친 제친이 아무 과든지 야도구나 바다데모 자희데락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 냠다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흐진 젤

Listen, then you're going to go to the younger.

Ya,

Yendar zasar kazo chang gundunga sayinala

Yeah,
ngilingu yasar sonam anin don sume kola alamilo

Yeah,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야다드신담지 야주부총총서 야, 대나 주부총총 성막에 기술 따라 대령느 리자 다비니모레라 리자 다비니몬데 전용지나 영철은 나 총시필 가스 린슨데 다통색근이모레 대나 라든 잠나 린슨데 년신비 주부총총서 등 영마 대령 다통거글마 시규그 단친 좀요나가 주부총총치 파신데 린슨 다통근가 가브랑정 득거든치 득승이르가슴든 나랑아당 득거든치 득승이르가슴든 득거글름질다 당이 린슨데그능아 저는 게식 버가서시 야나 총 접어서 디나 되는 거자 나빈님 그나 총식별 갔을 타통 낸슨데가 나 아직은 하신다 접어 총총서로 저기 드긴질 그 참바 당 티바 가시 그 참바 얼그비 가큰 그 참바지 참바 총었음 거 드시 유라 되는 거 저기 드긴질 그 참바 총데가 나 총을 그 농층가 런스 그 능니 영 채다 접어 총총서 그 혹시 그 공성 그 럭시 그 쓸때 거 드시 요노 그 실인지나 소리지마 총총어 로마 치치 그 능노 그 그라 남을 체릉 쓸고 놓고 실은 해모즈그라 때문 다른 두보 총총 포몬 자크 그런 놓게 아치 다치 쓸고 놓고 실은 해모더니가인 뜨가 한신이 때는 저기 뜨긴지르게 두보 총총 더질다 땅이 두보 총총 치천나인 아른 거 능근 전통 움지들이 자득시여 큰 거 두보 총총 요나 스카톤이 린친 타통 것 글음라 카버땅 용브르 갈세시 야나 총 접어서 디나 때는 그 티바 가치 그 삼바 중문대 그 능아 접어 총총시 아직등 냠데 영치를 랑리 오게 진치 그 담고 있으면 후중등 그 돈이 영 아직 그 접어 총총처럼 시비에 월음 쓸고 노게 리중 회초리 삼바 잡세니 리중 사라즈 접어 총총처럼 셰치율 대간 친이 후중 도미 셰파세니 셰파스가 통어지영 고득시율 때는 그 비카르 큰그 삼바 중문대 능아 간수머그 회청강리 화팅노가 우머스정위 창의지와리 얼고들러르스제 판을지위 희샤통시 라든담가 주보총총서 등 주보총총시 파마남버 냠출샤시인 레디나 데릉 티바가치크 삼바 중문더질리다 땅이 주보총총시 전나잉 아릉니지시에키위 담질 등 중 샤파 등 담회 똑과 등 감츠르 카클 라스과 제르샬리다 땅이 냠출 샴도 큰거 주보총총 요나 하신더 린친 타통거 글음라 카프르 땅이 옴브르 갈세시

0: 바롱 러르레
1: 좀 말이 샵적 안 러르레
0: 젠 게겐 바진 러르레
1: 능 허리 튼튼 안 러르레
0: 쪽버 천셔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트윈제저 참퍼시니 러너가 잔데저 센저러워 가스셔
2: 야나 청 주보 서디나 다타잉어 쇼데른 그 조기 드긴지 그 잠바 청운다 그 능하시기 주열 레 주보 청청 성마 그 기술 따라 조기 드긴지 그 잠바 청운다 인지나 주보 청청 속에 능근 젠통 몸사가 뜨고 청청 그래라 야디나 데릉 렌슨 타통 그 글음나 잉 아른가 능근 젠통 몸즈리 자득시요 큰가 주보 청청 요나 디 다타니 더 렌슨 타통 그 글음나 카프르통 용브르가 쓰시

타통 큰거 카브랑 정득거든 치득슨 이르거슴든 나나당 득거든 치득슨 이르거슴든 트이노 주보총총 청마게 일라사위리 중요라 대간치니 영 주보총총 체천나 린슨 타통 거스글마시기 조게 탄친 문존니 영나 고스크 메너게 너무 주보총총 요나잉 초르니 제 르릉 요나게 아달롱 오나게 삼치 어초 나 총시베 가츠 린슨데 그 좀직 초총아 그리용나 총내리 나치 체체 그리용나게 삼치 딱게 전니 담시 유비고니 주보 총총 남게 현만 뱅이 тена такунне ачи ngoshulishisen batar derung joke tginjir ge chamba chungdeg nga thumir tupo chungchung sogal hobse ge gungsung ge lakhchi se godig shi yonu ge shila tongmo injina thori jima chungchung drama chirchi ge langnu ge shkala namil cherung sergono ge lenghemonde in tzi tanga ачи ngdang jamna namjin de leyang anyen jo organi ndishwa tonung shekeng ge tupo chungchung chi lengde chungjina yang chama chamil jimse injima re chama ge nyen yongje re samge de injina leyangde ge nongtung ge chani arang ge tinchim phama dang arang ge tinchin na gergin tanarang ge thangkhur ge arang la kwadin chiwi ma chumar lakhchi se kodgi na inag tamung ge leyang yqwas gre la ya de na thumar chi derang Ashkala namil tserung tsergo noga leyang hemonda chubo chungchung tsoga semkong na nam yung zhaka me noga zhengchim pama tang zhengchim na gergin nam hsui landaga arangga chubo tang arangga khani arangga nangmatanda yung la lakshiga tsalta kodgay juyala

야 저거 총총처 체치 파마 등 이렇게 남비 영 나 총시별 같은 인천다 그 타통한 연구요나 대령아 초청마가 냠게 공리 고지이노게 가영 전문데 헌든 유관데 소리지마 총총어 르마 체치가 러스크등 냠데 총마가 세만 요리요지를 삼게 대나 대통령한테 아직 영든이 저거 총총 총마 리풍 업데 통기 잘롱 정비 다시 먼든 세주엘 야 나 총 저거서 공리 치 로리지마 총총 로마 치치크 실은 헤모즈가 로뇽이 나리라 데나 참드닝 마치 냠게 아르디 우크 진추크 담코스말 호중이 주일 데랑 아치게 주포 총총처 담시다 땅이 냠출이 주게 담코인데 섬코인지나잉 하샤거른 통 치치르다니 마츠 남이나라 제 문년너게 세만진제게 츠 르마데게 조스타버게 담모게 담코이 뜨뜨인 삼게 Ты на трубу чун-чун-ци, а на ваш то на нюнгу?

야, 대단하 지금 남시이다 등의 주보 송충서 냠출의 저거 담고이 동무인지나 끙끌 샘지어 또사 차리니까 따사 야, 아초 뭐 서인나라 아른기 일치 탑사가 거루 또 탑사가 뭐요지리라 대등 집신도 주보 총총서 등 주보 총총서의 파마남을 전진하영 아리와 등 아리스티 사그 뭐영 요지리라 대나 주보 총총서 아리스티 세컨그 영나 차림그 스타사다버 인진 시 요나가 뭐대득 스승인지릴 야 따다 실마기 나초 전친 파마남 등 영나 진친거 길근남바 영마랑니라 카차큰거 모데드인지래라 디친거 나치 남이나라 릉가 아리스티 예큰거 모데드거리와 똥슬라 똥만인가

야, 디나 데르나 지그 주보 총총서 냠치래 저 담회 그니와무. 카 오마린 잠. 코 쳔마리스. 야, 담회인데 그 층이가 능던 지나 양 주보 총총 정말게 사우일이 고 탑지레 삼크. 카 오마스타윈 잠보즈그레다 언쟁 코 쳔마스타위 스무즈그레다 지나래라. 데스타위 카시 못한나 그 뭐 요거? 링아치 니금 나잉 데스타비 뭐 요지레 삼크 디스텐게 두포 총총세 남진드 아릉게 두포 스탄바 영나 아릉니지 두고 드비스카스 아다 카시 니가 탄나게 도모게 두포 드기조다 하정게 갈치가 텔리진 초릉니징 카요과 코스모 도모니즈 마세주 두포 총총세 스탐코인 데그능니라 일란진 드지레라

야, 대령 아직 냠치의 쪽을 담고의 선바모. 다 자인라 마스동. 어, 지릉아 마스동. 야, 담고의 인데 천지나잉. 다 같이 참성 소수 등 탄흙. 영나 참성 소수 그 전이 같이 냠치의 고.

야, 나 생년도 실증스게 주의. 땅구이 동어 모인지나, 끙끌 샘거스도 사, 차림거스다 사. 카 오마린 잼, 코 체르마리 습. 스타 자인라 마스동, 우 실랑아 마스동. 야, 땅구인도 뜨거 일란 진질리정 남진거 조이철, 양나, 남진거 조미근 저중라 뜨거 스갑스, 주보 총총체 잉등, 오르게 외쳐이죠 고쳐이죠도 다 하장게 걸치가 야데나 신이 같이 맡았대 되는 게 저기 드긴저게 잠바 청원되게 나 아직 고득시요 놓고 실어 그녀모 소리지마 총총 범음 자극을 놓게 아치 다치 세르고 놓고 실은 해모대로는 등식시야 아직은 등잖아 아치 다치 세르고 놓고 실은 해모도 저포 총총 마즈게 랭히지래라 야 제수 총마게 냠게 소리지마 총총 범음 자극 등냠데 영치 등식 렌주 키고

야 나 좀 접어서 되나 대른 거 그렇게 깔끔 거 참바 청문다 그는가 접어 청청서 등 접어 청청시 밤만 남벌 영 하신데 참청 소시 타게 희샤 통어스 냠출이엘 대른 냠출이 쪽에 희샤 통문데 인지나 좀 바보 우진럭이 삼큰 생출럭지 저르비 범르정위 천희스르고는 너그는 거 천희 선바 알로들

야, 아침 당잠나, 라든잠나, 로들러, 로스틀러, 시조, 간나게, 두부총총, 멍하스 요절이라. 십드, 삼무즈 당나? 디, 크라 메컨덕. 나초, 스인나라, 로들러, 로스틀러, 시조, 멍하나게, 두부총총다? 할미 요지 말이. 인나잉. 마웅위 소위초드 최정의 로드러스리징 치노그 설철 망아스가 차스노그 생그 코물 판느지 설철 디득근 든드 최라 니버드 스탄츠등 자든 영덕지기라 자든더드 로드러스리제바터 고솜제딘 하징글치와리

우진지 하는 거 워머를 정비 정이끄 쳐다. 도머를 새로이 때 새구 빼와대라. 시퍼를 럭비차 제식 요니나 디거그 카라 통어즈급지욕. 새로던 거추세 바디 리제 하듬라 중들 타퍼마슬 코미지 리흐징 사탈라. 회처디니 나답지 나르위 무송라잉 솔들 타바등 리풍거 지플라잉 하징 반바리 자중 로슬디비 초베 로슬지 아릉판 아릉신등 자초릉신이 냠더자탈라 조보르비 샤탑징 럭히히인 로스지 드글음는 디냥질 따와인비 드글음라 망케브르 강니지 제칼람바는 로스지 타스레스 Tarsandatag nangshin chipar shungna. Rosil rungtangla pambar maasil maungbir. Shichukhtangta shawa kengshigribi zatun ngiwa la chapshung shepa dangja la. Tuntu, chungli shangil mungbu na rgilumtang maangabir rungga kipan rja jepa di imbaraisir. Ngati, lugdil rosil chirdi. Shirul rostitun bubi, shiru iji, shiangil ji. Nga churu, jinnang di na yin. Kabir tang ulgulung iji, ulgudil rostitji jabi, jinnang tang dertamil. Chwe ji, arangil shigbi, shiru iji, shiangil shig bawa am. Zubu nyamda, rganla shiwa gang yin yin. Di yin ngijin shig jigi la, li hijin, monyungwa shig hal jin. 진흥 용점리 톱톱신밀 데비 로스틀러시브르 근고호시에마스나잉 아진드 시머룽브르 나수 파마남등 길근남지 산드브샤드는 드브이비 돈드가 샘비스등그 조슴 예브르 똑바디릴 Manamjishena, Rostilzi kin mangposhiki, Nimi si tang, Rgungmo nilijang mjambara, Rostilzi jing yukil. Dena tuntu, dena nyata tanbatang, Chepar jing mandigbi, Dien rangu shikshina, Ma dena jing jim mandubara, Nimil jigda njirwa maritam. Ma lakhi hu, Lugdara Rostilzi jing jantarla shikni, Sharka sugtobni, Mangchak jiwa renga yuna yin. Odomtsi shibar zhigna, ma mangpo shig logdil rosi langgu kona, rungi narta dagdang yin motu shing, tana lilan jigbi shosim tang, nihu jang nyamdi, cua yin pamir dangiwi, shkabsi yin thongji yusir.

아릉그 무송라치빠제진 게큼라 송초브셴 아릉그 세송라치빠제진 코리글라 송초브셴

0: 산결
1: 냥크남바 치초데무 대릉네 쩨치기 니통 니직로 당아비 치치니 땅 쩨치가 다슴비 치니치 우스치가 다슴비 치니르가 옌나 자무므리 슈니 제치 산절렌 산라니엔 버갑스셰 파키스탄제 종리 중국리 둔제 므슬 팀 마하모드이 니응 단둔 신정거 다르지 폐지는 잠릉 근제 통능 뜻지려정 중화 머리 탐문 속빈데 희 신정 더 머슴스스 요바당 중국 공천 당근 고틀오 신정 그 마음바 말린지디단 버 예치오스 파키스탄의 도비 중기 종습 큰등 라와 알판디 중국의 턴속 지체 근년 파키스탄 지제사 이슬람부니 중국 등 파키스탄 워런드바즈니 롱우 동안고로 와디 신정급 해지 등 머리 공팔 고급 서버시바 조제 연비 셀롱 총대 디칸 파키스탄 소재 리릭 소지 만나 니자르 총대시 자파르지 셰승백급 셰지르 신정급 환주른 요건 이런 거 발는 중요증 멍지 리치라 럭지 전부 중요라 중국주라 정진제 해지 원지 중요 신정급 일부 체스트 증상 지금 등 종림 전직전 리신정 사콘제 냠질의 로그지 원지를 시에 버르건다 시대 사클전 점질 대버지를 요라 칼라크니 종림나 팔레스타인 등 중긴 자튼께 회튼 오통 담바시그레스 자파르지 제제르 말리몽위 파키스탄제 케바 등 년실문나 나준 팀의 소 신정 등로와 등 신정 제주시니 잠릉라 말리 소연님의 단상 지득 전제 신정이 마시 이론셨던지 기세리 파키스탄제 라바 아르판디 중국이 던속제 속소 나시 아르헨치 단둔 중기 역거릭 제마식인 비찬이 킨 잠릉라 동의제 신정의 담제 릉위 인근요 다시 신정라 로디 릉진 견제르 동중전 요바 등 아르 소수 본다 등 아니더 참튼 냠니 등 판츠나 제중시진 냠더 초아르진요 중국 등 파키스탄제 환주르 와르팀데 제직 람직 네틀 레진비 차니 파키스탄라 단적 등 다르지 고건질 지정열 신정거 고르급 지식비 사콩데 중국 등 파키스탄제 크비니 지그데 델비 델스 마타브르 지르니 아자크니제 나준 덕기 레튼 등 푸근든 소인니가 셰퍼 뜨그원 돈틀 셰 제리와시 오세르 파키스탄의 도비 중기 종습 채무 장자 동기 단둔 디르브 사르비 당거 신정 지중 탑지제 네틀로고 다르티 신정거 환주르 등 지속 폐지 숭상 머르그 텐들 야르퉁연나 머멍아 데든 레츠누시니 로지제 치정위 대급대 니윤 중국 속지 파키스탄 속라 타치기다 잡주르시흥 냠다 자크브릉가 니스 등 참비 폐지 르름다 쇼바 등 잡콩소시 제리 냠리 등습다 베니 디르브 사르버 말리 담습제 중국 등 파키스탄제 레클 징튼 조반 징도 요세 파키스탄 조제 조식 근준 덕기 중국 공천 등 근고 틀로고 신진거 소용 폐지라 점지 전부 도불 등조 전부 시바 등 뜸을 파키스탄 등 중기 제리 냠리 등 본다 정빈 자스지 제습도 동월 시지 서반 정도 요세 Yorublang nandzi linzin lansuq ji ci ji chig nian sai zhug bi di Yorublang nandzi ji kungshtuq jakub daqib shindri lunqin ji nian dir chapsil jing tan guo di. Joratin sengwi nivinjam sakili ji isri ji taichul rangliq ji standul kan tang standul shi sir jabjur shi bi cugbir kartil gigdum shi tib ligdir shi bir taba shung sir. Yorublang nandzi ji shindri lunqin ji cug nian dir bulu sir ni di. Yorublang nandzi linzin lansuq ji sai zhugli shi jir. Tsukhshik shenzhe lunchin dhaki yisri dhang Palestine jie nivu thani samchir jiri shikhan. Suhu jordan shtangvi namjam jie nivu jirdik da songa dhang yisri jie sijungi nirhun jie bi shetubla jidir shi. Jordan songu namjam jie chakhi shangil jie mang da songa dhang yisri jie shtandul shi sa dhamar jah jie parimgani yorublang nandri jie shenzhe dhang denjig siji jie turim thima kala siyi chabdik shi dhun. Jakub Sosi shindri lunqin ji gongga gagadum shetib la gandil tongbar chapsil jintan goyo ser. Sajugli darung shedir. Yorublang nanji ji gongshtug Jakub dag shindri lunqin ji darung Palestin Yisilin gogul sanzi Hamas sin gochilba zubur gagadum rangzin ji shetib shubur taba shungwar masil. Joritan sengwi namjim ji yigitewi dandul sakay ji tunzi nangjin shibur njewi ji gochil gagadum shetib lagdir shiba su siji zhambir jidir shi ser.

다양한 젠바가 설리고 간다. 아다 너무 마자 카이스. 아 카이리 다 저지 당즈즈나 다. 다 고무츠다 동초 센터 중앙 제라소. 제라소다 다 고 저들리. 다 고 저디 콜리 자차 자와 다 페지와. 다 게티 모나 초고무츠다 동초 센터 초서라 대베다. 게티 저한테 만드나. 너무 너무 저리 뜨겠다 치즈나 다. 딱 그냥 마가기 모양 이치 있을까? 이치 템부리 아 다시 화사 그들이다. 슈텐 사도 맞다. 그 슈텐 단단나 청고 배트나 죽베라. 단 너무 좋다 그지 말이. 다시가탄 고이고 있지 말이. 더 고무태야 택했다야 나가졌던. 아직탄이 뜨겠다. 다기데스. 다기데리다 니마 마가기다 스코타. 다 한가기 모두 호가라. 녀자다 간이치다. 단 저라 이사미노. 다 너무 세득도 무서웠어. 괜찮아 뜨글래나. 저나타 응자 그냥 해라서라 갖다 자기 자기 꼭 다 주니 마찬가지 그 렌트 자기 자기 데고 그 딱하니다 다 내가 맞지 다 자기 손에 자이면 이거 배다 주 강사 잘래 괜찮아다 카페를 갈래니 지금 저기 마트나 다니서 잔 주위 시가 가물 뭐 이제 년도 빠지는 날 시가 내서 자구나 시 가물 딱따라다 자고 가는 뭐 너무 근데 돈 더 떠나 시 가물 되다 그 년도 많이 많이라다 딱 오바미 그 배다 어 다야 단뜨겠다 공고고 동치 도미나다 고 도무스타이 고도메카 장고리 시나 도무스테네 따뜻다 조뜻다 데스 더 세초고 배트토나 라다 동무마 장 언더거 속군다 장고요 안간 거지 스코나 다스 제주 졸르 적군으로 알득들이고노 더타 만작 단데야 전 속군노니 차스군데 다 지증요 송고도 누구 돈드요 튼튼리즈나라 만노 다 마리즈나라 연노 야 tamu netung suku, tamu netung suku nuk taka chazarizi naa, tanga chira yang da teketa chingde chunde guyung kukuri zi samjigu nga chi yang jilungzi kuku. Lakhtara waka taa chi taa khumbu ina chukku, taa ganchen khumbu ina chukku, taa tsunga ina chukku, yang naa nyingu shi chay ina chukku, tamu gu shaa rikun tamu ya yonari taa, raa chan chukku tanga minu tamu dharamari. Taka taka yang naa gumu langi rikun naa taa chengayi shaa yonari. 정계셔 있는다 양 고용 고쿠 땅땅노 샤마지 샤오 카카즈 지 망츠스글그니 고무즈랑 했다가 어초초 샤오 자타나 잔누라드가 샤오 마잔노 어 양나 송고 샤오 자그 민노랑 고용 고쿠 땅노라 드냐요 네톤 카카즈 아 뜨뜨깐 같이 어더 시경 같이 신청도 이래 그 고거 청 카카래 양 드냐 청 카카래 사초 카카래 라 뜨뜨깐 같이 뜨소와 같이 양 좀 년중도 이래 다 저들이나 ota yara ziga mantsukhanda muga ryo tundana nga chi lakta nga chi rakta yurana nga chi dhaga kundri ta nga chu nyatukpa zina ta nga chi ranga ingari ranga shawar yara kongti giri yurana taga nga chi shawar tali kundri ta tundakta yuna mina nga chi mina atang yuna atang da uncha nga chi zachuri yuna yunz mina minz taga lantan jo kutandri ta yinu takata chisri na nga chi takata yang nga chi nyatukpa zanyan gudri giri ata tungu ma chi nga chi tamuzi na Maman Changkhangnan ni shao zaju zina tamma shi jamik, ra. Di Maman Changkhangnan draga songna chukubay, ra nga chukun nyan tukpa songy. Ta trik chukun gu chay na chukub, ta nga nyan gu chay ra shi ra nga chukun tekatan gu chay songy, tamu netun zuka. Chukun nga zu tu nguma jenga zu chun, nguma jenga chua kaluwa zu zu ginkhu shongyi, zagu khan ra nga. Ayang na tamu zatang nung netun tamu na, nga chukun se ku, ra. Tu nguma jenga tamu zu na yung, zi di yang shu. zi samin chuk yung, zi, tundag mandi na yung shuyin nung yung miko. Tagata mu zi ra, jilung zi ra ta, zinri, tagata chi zi na, otang chi tagata, chi hankaki mu ten rachu, tundag nirpa mu ten rachu ku chita, kaka, ta sarakaro xe tangta. Ota tundag nama za kaya ra gu mu chidra tongsu san lang tongta, dimba yin. Onchang tundag daga la, toni chi mama chankang na ga, kaluwa ga, shao za, zanu ta shuyin, shao za zara manyong, shao andi rachu ku nyora mi, Sambamudri, sambamudu muzu tsara manyo ku. Ra gumundu lantani ra ku tsa manyo, tundundu dhra manyo. Mugi chizna, mugi ko gumu mira ta, goba mira ta, goku tangu ni tsa tu muzu yansi ta, kichi nga shetanta. Mucha shetanta, kilanta ta, ringa, di nyon rao kilanta ta. Kilanta ni taga tanga chi, iki chayi gaji tundu, ta tundu nipa mugu ni tsa, ta dumusri. Tundu sambamudu rao, yang taitungu lanchi. Ta yang chizna mansu chugu, yuwa gani cha, tētōngā tāk, tā tētōngā kāngkā māngmā tāk, tā chī ukkē shē kūnu, jākē shē kūnu, tā sāndī kā wakā tētōngā kūnu rā mā rā māngkā. Tā yō māngcūk yāng tō mūzī ngā chī ndagā shūng khā kā sā kā kā tā yāng tō mū māngcūk sī kā yāng tētōngā kūchī yāng rīk sāng sī kā tētōngā kūnu.

0: 아까니 존진 일이 달리 가르마 진이 종아가 바티 존진 예규 뜰라 속과 따 인제나 같은 거 돌마라 리그 냠질라 속과 속 멍부즈가 냠제비 뜨 마이나 인제나 샨든 바나바가 따추 니슈 용아티 달던 가르마 접고 세르고크 단디 셰프타 그 카쿠르니 인제나 데른 건 란드른 지글던나 따슈 시 샨든 바 게르근 하루 세훌럭 따 사마 사우 이르브샬라 야타나 단디 초니 위시 mātātān dāndirn gūsōṁ jōyīlā tāngān dānsī yōntaq nīwā kīnzāng jāgā kārmā tī chōnī jīg jōyīlā.
1: Sābī dāṁ jī wā mūkwa chārdīn.
2: Chōm chīn sēnū nā pārchī yā vlō shīg.
1: Mī bū rīm shīn jī lō shūg. Wā rīm chārdī jī jī nūm. Zhōng hui pāshūng gā rīg nī.
2: Дебжин чацум мето. Нэгэм дебжин нэксэпих там хуй. Там чэнгу кун гэнтэн цангу ян.
1: Там кэрэн тун а ян кэм мэгэрмэл ян.
2: Аргэни ярэн хтун чэ амангун.
1: Камэнг сулэ аргэни чэ зэ ул. Сэпа гапу тэгми. Уэчэ хтан хуй дэнсин дэндэр шкэба на ба.
3: 这顶个三坑南地在那古宁啊，其三区的中国建筑工业城坑等中共水库总啊，总们们十中年级所这不等，总国建筑工业城坑沃克拉龙城等安多年城，总国沃克拉扎龙建筑工业城坑，水库总啊，人家历史里一块建筑工业城区，水库总啊，人家康熙跟甘蔗皮皮，十八个不同没有接三会担心甘蔗个不阿皮，可等不得让个人弄成的，在那苏宁南坝走个，中华高中特别下皮。 ᱡᱟᱢᱩ ᱴᱮᱱᱰᱩᱝ ᱥᱤᱯᱨᱟ ᱥᱟᱱᱩᱠᱥᱮ
4: ᱥᱤᱫᱮᱱ ᱠᱟᱝᱜᱤ ᱛᱟᱢᱥᱤᱜ ᱪᱤᱜᱫᱮᱢᱵᱤ ᱥᱤᱯᱥᱟ ᱛᱤ ᱤᱱᱡᱩᱞᱟ ᱯᱟᱱᱛᱚᱜᱥᱚ ᱥᱤᱨᱜ ᱢᱟᱢᱚᱱ ᱦᱢᱚᱢᱚᱱ ᱠᱤᱱᱥᱤᱞᱱᱤ ᱥᱤᱞᱤᱜ ᱛᱚᱠᱩᱭ ᱞᱟᱢᱞᱟᱝᱜᱚ ᱯᱨᱟᱥᱚ ᱥᱤ ᱠᱷᱚᱞᱚᱠᱟ ᱪᱤᱠᱟᱱ ᱫᱮᱱᱥᱤᱱᱤ ᱡᱟᱢᱩ ᱴᱮᱱᱰᱩᱝ ᱡᱤᱢᱡᱤ ᱢᱩᱴᱩ ᱠᱟᱞᱟᱡ ᱞᱮᱱ

0: 야르티딩
1: 몽츠지 이거 제가 자야 스토라다

0: 조마 고고야.
1: 올레. 제가 다 조마 춤내게 동야.
0: 다라다라디 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
1: 뭐저 땀성 쓰세요?
0: 땀성 쓰세요.
1: 치디나 쓰는 줄아.
0: 간디. 아로 그 페스가 전까 제목 없었나?
1: 아유. 마나 마나.
0: 티나. 아로 형 어거질 거 거의 무슨 용 거는 나?
1: 제단 남나 저 쫄지 뜯다가려 해도.
0: 티나?
1: 어 생냐면 이 칸간이 쓰잖아. 아롱 채널 아직 거기야. 다른 니냐 뭐 하실 거.
0: 다롱 챙 칸간은 녀도 저거 좀 대양 살지 매나.
1: 아유. 치셔 거는 또 무슨 말이야?
0: 야, 다들 못하니 이거 좋다 또 못하다 고 가녀는 좀 다들 사소네.
1: 어, 사소. 후. 그랑 저 세모.
0: 응.
1: 되는 거 대통보다 너무 진거. 응. 옛날에 이흐달리 되나?
0: 응.
1: 친가 아니야는 줄아. 치 쳐지 있고네. 가자도 대통아 좋아고.
0: 야, 그거 그거. 야, 다들 쉬야. 안녕하세요, 용고. 야, 다들 쉬야. 야. 썸. 아니, 그 아, 그죠.
1: 아누. 부터 또 치세네.
0: 니좀 구성세 거는 뭐니?
1: 친구도 구성하나? 아, 계속
0: 거느라? 너때가 이게 내리야? 이게 그 아까시오잖아. 구성세 거느라. 어디 얼굴은 잡지 파라 그랬대 세고노?
1: 올레. 다 아케슈즈 유라니가 다 올레슈.
0: 야야야, 잠깐 얼굴 좀 거. 야.
1: 야야. 알로. 다 주디 아케슈즈 호마자.
0: 야, 무슨 무슨 올레시스야, 다 거.
1: 무슨 말이야?
0: 야, 아리키야. 야, 서, 니, 흐슈, 옹레슈.
1: 아유, 참 맛있지나.
0: 호타야 가는 거.
1: 나 호그 마주.
0: 호그 마주 선생님 호소나 나라 거 보니. 야, 얼죽스고, 얼죽스고 야. 아, 다 얼죽스고. 야야야. 야, 흐슈, 니, 흐슈, 고수. 에, 아직 검수거든 마. 키트모 이거스터리 어 제세기 세거니
1: 때랑 싫어 디초 찌라 까마슨 소니 토네 타이톤조 자지고네야
0: 오 아레레레 아 때랑 추 타이톤 거나나 아 주세기 세거나
1: 아요 좋다 못 쓰 치즈기야
0: 너무 또 지나올 가늘이야 잠바 창마가 흐그나도 고누 고나도 고누 너무 때내라
1: 다 처리야 추 타이톤라 때랑 것도 못 탔던 건다라. 나 가자도 못 나는 놔도.
0: 그리고 당상 다 펜세 먹는서 고속 나라 가고 그런데 가자도 세 좋은 거 잘하니까.
1: 알어. 또 가자도 세 좋은 거 잘하니까지. 때랑 것도 못 탔던 건다는 못 탔던 건다리야.
0: 어 추탔던 건다리.
1: 펜스 남은 거는 초만 거.
0: 초만 게.
1: 아 그러면 네 자고는 치자고.
0: 아 치자고. 말이 말이 네 자고.
1: 아. 치체다 떠네야.
0: 네. 헤다 치자오고 치자오고 치자오고.
1: 어, 레. 니나다 저 카르와 둘아.
0: 마리아, 또 질러가 용가 요메트간 대화 메라.
1: 야, 니나다 저 하라야가 요메트간 대화 누구나.
0: 아유, 더 조세는 거 치러야 떠네지.

0: 아유, 다 지지게 좋네, 가래. 아마, 다른 거 하나 만날로, 야, 다 등방아 찍어, 이 말쳐. 다 지쳐, 덩고, 그, 때는 아 찍어, 양의 시간 돌아. 너 지쳐, 세제의 권에 야, 회사 하마드가 오쳐. 다 지쳐, 덩달 하라키. 덩달 하라키. 아, 덩달 다, 꼼축 승부. 아, 칠종 승만. 때랑 땅 같이 밟으려. 하라키. 다 지지게 좋네, 다 좀 아쉽게 내서 주고. 가래. 아유, 하하, 양 판타. 아, 최근에 뭐니 뭐 좋다는 거 개토가 개래. 녀석 그 챌린지고, 알아 말아 말아 뜨면 세미고, 뜨면 추. 아, 뜨마이나 틀수 있지. 야, 뜨마타. 말이야, 나 진짜 멜라. 개무라치가 오타. 아마 우마 멜라. 너 지지 뛰고, 나 죽고 문단 미, 지지 뛰야. 난, 난, 난, 메카, 메카, 메나, 나 고파 메라. 니 마 좀 누 있는 말이고, 아마 메라, 그지? 너, 너, 너.
1: 양치 태통을 아주 딱 떼내다, 증아. 걔를 안 뜨면 내가 그 인수왕인 죽지리 한디.
0: 죽다 하지가 지나가, 우리.
1: 니는 안 하는 건 우리야.
2: 아유, 난 첼로 통당 다 놓더리. 다른 거 토과라 잡기 좋고 그 다리만 지키시고 레만 지키시고 어디에 나 특통이 듣고 하느라 와라 변스럽게나 저렇게 특수해지려 와라 다림림림
0: 오야야 참 있을 것 같고 니 다 퇴실 하다가 대형 다 지금 아루고스 있고 그야
1: 얼레 저 남진아 지금 아루고스 이일한 거야
0: 다섯 인탄보다 아루고스 취하면 어디 택동을 구축해서 그야
1: 최대하고 잡동나 샤기야 와 그새 좀 맨즈지 동이나 샤가
0: 아마 루로 다 때문에 그만 더 길어 태통 있고 그모
1: 내 태통 총카라 호캉다 모래야 내 어찌 냐면이 큰 거 돈쟤 망아진 거 태통 나 종교 나온 호치자 망아진 거지 있고
0: 아 다 때문에 그만 더 다섯 시꼬르고서 캐도 가져가
1: 내 좋아하고 또 치즈 이거 아니세 알아 지 치즈 이지 거네
0: 다 증아 어르고 메이나 탕아 아우나 주세
1: 거지야 알아 또 치즈 이거 아니세
0: 증고 말로 지나
1: 다 많이 상교가 친다 뭔데 나?
0: 야, 너나 된지고.
1: 알어. 쟤또 엄마가 치즈지도 거니세요.
0: 너 대통은 주다 동래.
1: 쟤 대통 짝동 아직.
0: 야, 된지. 알어, 너네 거 아이고 동부. 내 최근에 뭐 있다고 한들이. 에, 개조하는 독관들이. 에, 내나 주는 좋은 들이 이런 거 다야기야. 원래.
1: 쟤 대통은 나 최근에 뭐 거네. 쟤 레모 좀 먹어. 좋아하는 것도 뭐지? 너기도. 네 태동 강호라 냉체 어양노 대화가 시글이 냠리 칸가 캔맨노 돈제 마즈 태동노 나 종교 담나 또 오초 아롱조만 쪽 창마가 키고 노가 상종 딱백스 지라 아리네 로치자 마즈 고지교 창마 네 태동 강호고 야 담나 오초 창마 대령시로 디철 티아 깔마슴 주선이 돈이다 네 태동 칸데 티줄고
3: 자시담비 산칸안디 데나 다리 그 톰친다라시비 레슨든 지그드 요양디 솔로 망보시메크 지금터 지바 파일 샴바 그 로스르 갸루 체스틱스 고노그 돈은 냐무시크 갈르크 그 토니 나치영 와르금디 판트나 디모즈 고등타 다리 그 레슨드 그 손르 바등 솜딩 간크바 체노다시라 다클바 담든수 제주부 다클바 응덕 세랑탕 손머린 칭이엔 스카브 지메리스 나수 양치르즈 타르 야시 냥큰 톱부 용기 리라 나차 메정 삼톤 예전 접아 칼리아 롱타 디비 다시 내려가 가영스

0: やっとなばたたてるんぐれつんでちゃんばたんぼそそんくじゃしゃるんがちゃんばんでながしぎゅいたてがたちこんにれつんちゃんじゅるしわなんぶじんたんがちゅうとりんじるくれつんでんそのしゃちなあたとらかたのぐれつんじぎぬしんぐじんでんれつんでながしごうのらてねれつんでながしごうのうらんごうのぐなんとのじょしゃんだたんちこいんあたとらたんとつるまんじゃわちじゃめくてたなちゅうてるんぐれつんでながだんしゆぬぐしかむじゅねじなぐんとんどぶせらんやんせこらぐんくるぎんそのしゃちなたたた まるおるがらんしちょんかるちゃんさるぞんちゃんさたんしんさるがにゃがとぶちょんだなぎるぐんぐしゃりなんじんびあたぎるぐんずりてたなちゅうぎるぐんりじぐしゃわぐにゃみょんたんたんびえなんがんとんてみょんらがたんがじっぺちゅうにゃみょんじるぐりそこんじょくしよのしるまるぎわりにゃみょんだたんちゅうくかぶだたんそるたばんぱんすんだあさんろうじりらにゃみょんじりしゃたぶしえたぶじゅうたぶまんぽうずぎやんそるたそぶたぶかたにそぶぬ
1: こうのでたんちゅうくらんがんつわらんいがながにゃんでんずぎようなてぃちょなやんちきちがたふひまんぼうずろぶからしとぶくよくたむねじんでんがしゃくのぐなんとなくさるわくさるちんずぐまんならなんとなれれたんじっぺいにゃみょんちゃるぐぜりよんぐようのぶたんがしゅなつほんでぃちょなたぱんそくちゃてらんぞんがよちゃりやたねぃてるんがれつんでながちゅうたぎるぐんずぎんびちゃにそぶちんだどこしゃわが
0: ひそひすりてなそぶちだちゃぶちぐんでよこんてぃちゃんずぎよんごうのふしゃるまるぎばりてがやんちゅうたるくぶかそうまぐせむかむたんてにくるぐそぶちぶかがねぶたんふたんびたそぶちちゃぶちぐっこるんだぞやんちゃがなるだんなちむずんちょんごくてにたじゃちそうまるかむそうにふしゃなそぶちゅんいちゅうらそぶちゅだにゃんじゅうまんずそぶちゅだにゃんにだりたにやるむちいたごもってしわたんさんてるむち 回家的途中里的汉奇克拉斯个回家忙不着地的，他给我们的应该是一个你的母亲。他昨天说出来，这个年根结构，年就个主娃儿的，干当的这个节省一个，第二是呢，他就从中他妈子讲出来呢，说人个该一个忙是，该一个忙是个等你，说明人家就个忙是的样，这个吃个结构。我给人家娘们个穿的那就样，他们吃这个药，那他给你他你卡带一件，他那打打你是干那个，给他们这两个你卡带的你是我做么子样？
1: ウェイ。おでも。おがなちょでも。おでも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ちょでも。てるんがなとぶちゃんなよな。おがな teni ina mara ta katsung sinye bachi kapraji kisagi teni tong na ta tenongi gharanji kakariwaan di geni la mishu kadaadaya tong tong digi
0: oya oya
1: ta cha nga chu hochung gigi yu gacha ta geni duku te shibbi sanka tong tanggu
0: sayi
1: shu tong tanggu zijinga shachyo kada di yotiku sayi ge shachyo tong tanggu
0: jayku
1: cha kecha la chini tong tanggu ta zimastan ju ti tsungma sayi ge chini tong tanggu shunga
0: riya
1: Natasum say to the Mutu Fosunga getting that to that, for in the Nawati Katrasum was at the Chi Sajig Scarbo. That's Maga, Giging, Cheku, Giging, that Tetidan, that Tele Mula, Telosumikan. That in Donatsu came Kutsanta, Kachin Yota Tamba. Ta Kada, La Sachola, Titsumak Shigan Zengo.
0: Ria.
1: Titanata Yizzi. Injinaya yizig tamba, ta yizig injinaya chi yuhaa la shiga piganchugu. Piganchunaya shayichi tetung tamba la shiga 제이치 게임 같은 양 시기 사질.
0: 그래.
1: 대충 딱 괜찮다 봐. 괜찮다 수.
0: 그래.
1: 되게 생기나. 다 로컬미 도와 텐저라 로체 진라마 너무 있던 확실히다 무사게 세이죠. 너무 욕고.
0: 그래.
1: 시기 다시 기긴 게 체크 그때 티다는 정말. 될 호중. 다 증대들로 호출군 정통통 호출군 라마 양떠먹는 있죠. 그다음에 세랑 구성 때가 성도 끊나 성도 호출진 라마 양 칼로 맞자 성도 호출군 라마 권제 염산나 죽목 맞자라 때가 성도 호출진 라마 같이 뜬 나치 예배 때가 나치 금도 해줘라 호출진 라마 토크나로 너무 세이 치카니다 뒤스마다 확실히 안 죽고 뒤춘다 가짜 가짜 세꾸트나 응시게 기여하는 거 가짜 다시 하루 수특다 봐. 괜찮다. 용메뉴 가짜 무시죠.
0: 그래.
1: 제이초 펜바 메뉴 가짜 무시죠.
0: 그래.
1: 다 무시죠. 제이초 인터넷 때 같은 틀란 메뉴 다 기긴 그자죠.
0: 그래.
1: 다 졸란나 펜바. 이 정말 정말 그 기긴 그자고 그게.
0: 그래.
1: 이나. 이나 숨겨 제이초 시가 깨고. 인터넷 때 이런 그 개나 다 기긴 그나 도충도 기긴 그나 로마 되게 졸음 희르 리세 ti tsangma kengtsi teni suishung shay juu ti tagishung guchi tsangma gaga shu to nunga langsha la zha chindag tsangma gaga riwa daru shichin tsukwa ginku ti tsangma rima
0: nirri
1: ti intona da tiga nengka chida tiga kagina tagishu gigin cha tiga dira gigin chi chiga chato nchi loma cho dasha achi wana chukwa loishung na chukwa loma zungu shiga chiga chachi ti dhukwa di da gigin chi da thala na chukwa da mankura gigu gi
0: nirri
1: 당이 뛰고니 말았어. 도처 다티크고 뛰고니 위서 다다가 쳔바즈나마디.
0: 야 과든치.
1: 호텔은 능돈 자지고. 너무 도처는 능돈 다승치바도 연구 뭐 또 구사무즈랭고. 이게나.
0: 예지.
1: 론첼라 영땅 영땅티라. 어쩌나 가네츠더라. 즈네츠더라. 저놈이 세이쇼 희긴지 군우츠라. 비토마. 도테던 게 시샤티토마 카세우군이 그 디무그니 세이초 시가지토고 디스마다 자직다다 푼스스과다고 다치티 자직 마일라 송 로크나송 자직치글라메라 다 요메누가 가차세 다 논세는가 다 농토나덤티게 마크라 제토 제토즈가 시가 가지게 나타나 다 로마티 스능지라 다 호차니난 도치마
0: 네지야
1: 다 호체 가토가 자직이 호체 자직티 이놈네 농토티 도고티 저와티 호티 총 농토티 저와츠긴 돈지 지게 난지 쳐도 던지.
0: 네.
1: 그 지금 그다 짓고. 그때 신나다 놓쳐도 그때 소년대 바지 온 거. 그 그때 확실히 기계 그 손에다 시가 다르게 구비. 네. 다르게 많이나 지 놓쳤다 밖에 단 그때 용 특히. 다 놓던 게 제제서 분들. 돈터 게 맞지 생각이랑 같다. 더 맞춰 치가 시기 지. 놓쳐 다지. 나 놓쳐 치가 있지. 뒤 좀 다른 게 다시 동료 대피다는데.
0: 네.
1: 다시 통과 공정금만 그러구나 어쩐지가 시기가 시기가 그쪽에 다던지고가
0: 예예
1: 다던지 오늘날은 전원아야 망사통나 정말 소마게 깨끗한 거고
0: 예지
1: 그샥 컴퓨터지 그리고 생 컴퓨터지 그래서 막 그쪽 만큼 깨끗게 오늘날은 더 처치가 있지
0: 예지
1: 되게 이긴 거 맨천이 다지기라 시게 투성스 같은 것들이 다 투성도 많이나 다 국민 세군 티테라와 그런 티테라와 그때가 성하는 거 다직치가 마이나 다 숨고 그 달호치도 그때 가서 매운게 아 이게 다 후련진의 공존이 말하는 지난데가 다 로스티 동무지긴지나 동무지긴지나 다 구글 인자나 뜨게 좋거라 동무티 야라 기다가 동무께 깨나 뜨나 매 요 약해서 뜨게 되지라 요 지금 드리 뜨다 요 지금 나 드리 매까 요 많은 게 찾아 뜨게 되다 담아놓았다 동무티 간 주고 뭐 이쯤 그다 수가 kena mu kena la ranga kengku ge.
0: Rit.
1: Aniya tino, thoma ge niyo tungtana.
0: Rit.
1: Kya kengku ge, tamazindoke.
0: Rit.
1: Tina losu, takshu losu ke locha ge lolen tukute ke aratang rinpa mara munga ze jirongzu ma.
0: Rit.
1: Chungzho yinu ge tsunche ni sulen ge locha seta tishche ge. Tarala, shu kendu jina Amerika ge bolu mu sunti ge locha mukse.
0: Rit.
1: Tiri kuti genzi. Locha setungta namba na tsukhu jirji longzu ma makura. Gurin tukche nge chita. 담바 승기 좋다. 다 아메리카 유지. 티츠마 로츠 세통 문자 나바나 트요코마. 티츠마 게나. 다 티츠마 게나 츠농니 유추 펜토마토. 티츠마 게고. 유지.
0: 티단타
1: 로츠 즈기닌 지나나 타 코니케 코노.
0: 나타
1: 지나 경로데.

0: Sonun oşkıl alınçın.
1: Sonun oşkıl alınçın.
0: Sarıngır nyamcu.
2: Nyankanamba chesu demu. Tereng na jersiga ni tung ni zhig lo da nga bi ci zhi ni tang jersiga da sum bi ci ni zhig. Wosiga da sum bi ci ni nga yin la zamu ma ri. Shuni tang di sanjir nyamzhug lin sin jian nang dun nai di zhig shel.
3: 시진핑과 단서다르 아리 선진과 중국의 제톤 참전한 자리 제치사클 서슴마 제식젠지 폐지라 옌칠메 빠르 토이글 사르와숑 왕후니는 총극은 잠니지 중회 여기니지 조고스캅 선버시기 성친등이 용득 톱중 때니 찬충기 제돈 로릉 총더디 슈니낭돈라 10대년 로농 야캡제 주세 시진핑과 단서다르
4: 아리슨 전 타나드 탈랑포가 아당아비 치 지금니 치 종아닌 버 중국의 예둔 참전한 자리
2: 저치 사클 서르스만나 정지죠 빌럭 페이지라 네츠시비 그 희견 중콩 개친지대인 시집수제 시진핑기 저치가 잔등 비스 토비에나니 라담브르무니 존을샤와 담진 역부시대 담바 돈이르등 가르칠 디그리지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제든제 년큰한제 다타 쳔쩍 산신능진반는 참제 공후 성친용제 대친제리 라진단들 갑갑이 짠증거 일능이인
2: 야 조폰아바 디나 다르타 데릉게 챤진 렘빈 잔나 땅푼데게 토머른 잔더라 시킨지나 데릉게 잔시 응르뜨게 땅푸모 촌늠 잔크니 톰비 얼왈 함치고 자땅 아마룬 잔크니 톰비 얼마 함우 죽니가레 청메 갑스능

Hare

Hundati tae aminai

ཁྱི ཕྱད མམ

哈拉迪奇布佐，洪德西拉耶，阿查尤。

Ui.

啊，罗央啊，那个穷哥哥，哎个，差着央啊，这个伢子，啊，罗央啊，亲的咱母子哥，哎个，可不是个伢子个伢子，啊，罗银的央啊，穷母子哥，哎个，恭喜这个有了伢子，啊，罗央啊，穷子想啊，咱的哥，哎个，差母子个是伢子。 아로양아 하자고 예게 버타양자 그 야지 아로양아 친간자 모고 예게 조고스게 양송나디지 아로니 초호체 모고고 예게 티히즈게 열라야지

我亲都能做什么？哎呀，你对能做什么？哎呀，我让你从头都学，学过呀，心都都做起来，做，懂那呀，我亲跟个做起来。

아로토나 양아 탕체느고 예게 디모즈 긴다지기지 아로토나 양아르가 제고 예게 인도와 양아르가 자지기지 아론더나 양아르타메드고 예게 참바 양아르자지기지 아론가다나 양아 동셰베고 예게 스마 양아 차친다지기지 아로티나타토나상조고 예게 에스크 영구르야짐 아로초응 영글르타조고 예게 냔지 영뜨그르야짐 아로말나조데 챤나드고 예게 마르키 영촌다지기지 아로능나조모서르고 예게 흑사르무 영냔자지기지 아론데 나타르고 메드고 예게 캐른드기 아로마크디가 삼즈마조고 예게 쇼노 양아템들은데지 아로틴 아타톤 상조고 예게 즈크 양고제야지 아로초앙 아조르가 산드고 예게 냔지 양아트가제야지

Hayat la ze ga lo lo

Oh,

ala kuzuru kalu ala kuye ala chutu kuzum patu cha kuye.

我眼光是谁？啊，如果把那那呀，红颜这土马走，红的是朱子个呀，个哎呀个。

Tung chu ga si

하나 주디 찐소 호야 지그야 지랑

Okay.

རོ ལ རེ

하나니 디무소 호얀 죽나에 디무 호디무

哈嘎龙中当人，阿弥陀佛，难得如家走，我的弟弟阿朱那。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게 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저클린츠나 짜르통샤제인 디초는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통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Чингүшэсэмжэ, чомчиндара,
5: чомчиндара.

0: 내지기 미네 튀미타 지르나 오고로
1: 어리 총리 이런 다 막삼 조배 추추 토르시 조니 유배 삼소 립유지 주보다 이런 총리 초니부 닝두요 탁주 지단티 겐다 첨부 하 유지 주배 고르소인
0: 삼팅 디선 요렇게 나오죠 시주 남서로나
1: 디레 군에 비비네즈 계급 지루시 시진핑기 대주다라 어리 계정염지 계급지 총통 당나더 트럼프이 당아베스 조송인의 최정은이 바라 중국을 개된 섬주는 규입하시
0: 디그데쿠네비웨네츠 농진키 차고 중앙 배구수노라 선행카타 주요 대상카키 누시 뜻집 세린타 원수 니도 동수 치료 동화 최도 원수 투상 동화 모주 최터브 디니 뇌고타 뉴치 누시 지키 디자 송규 땡부 주니 중국 남배 팀접지 딘토 경주 도쿄로 게르누디에 코딘 시심시 淮河桑布强沃奇安徽行情富阳重客富南总统女婿列庭明年朱大堂出卡色系索拉直接念不堂可用年到用几年出笔指挥军臣啊主持改变体育的追头白给年前马赛三年提特统门话朱洛索亏皮具给文区拉索具给不堂求桑托当于不是富南总曹基重铁立命重资 当期级别支部书记郭立强期，主持改变退休马立康，我去重塑身边内部我去训练，求求你最他去你最期我去你的切真，切满特殊唐波铁杆角落他，退场他没来，狗牛角落他，退场几个没来吧，没几个没来不接，给人接不去，忙做起厕所底下来给人级别，特地颠簸送进去接送不是。
2: 其实你仍旧能做告别特殊唐不赢你都你是旅导给吧这个主持协进平期安徽蒙瓦秋洛苏克曹基重点立命重学西田坡中台如东西门能够我是中华米日期牛子塔特殊级别局势不难龙东扎卡西特殊级别的于公期如背不塔大于期秋绝不是我最头头母体别特奇怪
0: 特殊提大你，那么给么他卡点多啷个些么银牌？米他人穷看，俺来穷穷用他，人穷去穷你他丢过吧？人穷去穷你，俺都会倒过不借去去读音。提他切记，俺去，那是高边女不轻薄，中大巧贵，写点闹事。那些你个穷途动我他，那些穷贵穷途动娃儿，做俺个这个提音。
2: 这个书记组织那位卡乔丹，咱俩看起，那是得是七零九六八，母体七六单年，那是我们村里的单位，那是抽上土单又不是。前些几年，主角那是三百多，特殊唐婆了，全部忙不天空轨道几百里。刚么今年，主角那村里明年，你的东土不地，重庆土来对明年。
0: 之前沙坪坝以主过特区过多马拉街呢，我们今年预备设计了过去特区接不是。重庆重庆的去，城市前去主过特区过多马拉唐布一百千年，马拉提能是他出边，全动所提前中年去城市日就是实际谈具体几年，嘉陵藏布就给批出了，铁道图打动铁道不谈，铁道图人最问的确诊开不着铁道又不是。
2: 沙坪坝区，车主脱单，车队先进，车进宁大路开去，七十五元，刘大海一，我去城西港口多少年，就过去城西，忙些送年，人类我把他，我去你的电话，第三忙不全面归到他，并且规定，七天七个月，开启接驳接，七三个月，有人是出不接月。
0: 他弄俺去，走过两天去母体马拉铁店呢，忙送去厕所谈，跟那儿去地下了，送给电梯交给人，是送不是？现在去地沟里不去了，东沟里，那个那是那个这个那把停车镜头角落外，忙些人，他这个用去，上个那么些都是七零四七，车就拉咱们来出边，冷素都是七零马拉铁，都是七零几克矿，明白了，家就够住烟糖。
2: Nurse Turn Lawy Sakon Zor Kibshi.
0: Betty Rang Dinki, Sichi Tuan Yubi, Ridi Yi. Sero

0: 소가 예인이기 쉬는수 로규기 다와타 미계기 다와 계급기 다와제 양타부 중리에 중화 미래기 지도 대비 중교라 랑주 도부슈 리기수 비교시 송입시 장롱공기 소가 예인이기 미만 창마라 중화 진리기 슈켄 테바타 창마 중국화단 김사지기 미시 소가 예인이니 중국 지라 도비 고니르 튜문문제 타교타 타이완 장제 서버 모그 제비 튜문기 접시 멍시통 중화 이정례 균진타 탈비 공비제 념도 당대 시디타 비트 미리 깨달지 담바 튼도 니르 괴시 송유시 인리소 제제낭 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개급키 주시션 바 한정키 치 주지니 상하주 니도 소초르 점민 청진롭스 소진키 고소 제거 주부탄지 시시 강수부시 한정키 주시 시진핑키 미스 정류키 롭소 티베 쇼긴 스모라 세트 통진나니 미술정류기 롭삼용기 롭수타 지소용기 군시롭서를 구디다니 장체도의 시대미나 규마체발 소경지구 시내소나유 중국 계급기 롭수청진진기 탑주 랑다딩섭체부타 롭수포교라 청진기 뉴부제발 구디교부다니 초카다 랑단지니 기회청사타 공야 균튜제기 고르시부 청진롭수 중함두교로 구디동신유 지대나오시 한정키 미술정류소 정시랑제타 롭수 냠지피계동규티 고르시부 롭수피계동위 고급계진신인하 계급카르체비 튜몬키 심주체지시간인 중국초카다 냠토 정진롭수피계동위 듀부타 주경탐람골라 추돌딩섭치부타 즉수타 세시마라 규성도동화 튜몬토 정진롭수포교타 서두라 구디동규위 지대나오타 한정키 최고 카시 뎀부디 진니 미자와 진규 타경타 미소경키 통미섬준 송와 네튠 탁주 지켜부타 스강 롭종기 뉴부디엔바 미수 정류키 카로 교토바 종교를 피켜라 니치 지도부 제키 튜섭키 미나사바 소경 지구 니니 군편 청사 타경타 잔념 군캡 개념 체내 미티회 마화 청진 랑제타 로즈냠지 피케키 키변 토부지구 숨니 징뇌 기주 타경타 디자타 고점대변아 피케다니 미스 징뇌 랑제키 롭종지게 쾌용내 천로용화 샴디슈규 개념치구 시니 고이타 튜모 서두 타경치니 시비 편수 제시를 진발 구디동화타 계지 비지냠리 띵섭다니 튜모토 청진롭소 균칭하 비계주교로 구디동급제이부시 수시를 계전냠지 기주시타 변조타 롭소 심주부이 부장직서 파무랭키 구수세고로 냥통균에 지세송부타 냠지교초 롭소 신시직내직소키 지켜블레차 아는이 古素结果修不谈之七岁讲松不是你对于所处旅怎么成经落不就松经期密室人类的套图落不松了不地破旧他皮给旧旧节旧同做节行中国他几给其师兄底前他给其自足落不其真穷松起来一句提名日记给见他开往所密给给落不就古素结果修不是古素结果公司狂韩正期
0: 롭스청진진기 계급비주로운행강기신공도시업체내대내이시문바초기변조계진 다오시바라 CPI 다오코마라 갸젤레고르차 듀인차군에 갸젤레고르차 송파와르 교루 유지 무진항유 류난순기 모세단 신대 수배 인공 퇴송리 파와니 차와르 균리 사제 인공 퇴송리 중척교로 구이티 도비바타 종미 계속타 부주 김대소 십슈 구이구 구이티호 김상기 십슈 인공 퇴송리 중바르유 계지 마주 도농기 인공 퇴송리 계정업주 판리 짐줄라 주비에 바르세기 인공 중파와 구이티 세바타 계급기 내급 뉴미티 지답 제비 계난기 주눔 인공 퇴송리 바르세 계지리 마우여바타 주미 튕기 단 소어 대비 쇼긴 70의 충투신 유지 주유 대단 접직 당세 퇴진기 공생타 어제 공생 대신 서구카지기 지게 공생제기 쇼긴워 실규 협쇼고 문세 퇴비시로 진규 제주기고 균퇴왕치로 진버티 CPI 8세 경치로 진규 도시바라 소리의 퇴기비에 소전의 퇴비에 신공 퇴장라양 계지 퇴보를 시비에 송소기 신공 경률 바로비에 쇼긴 퇴비 刘南孙기 독된 저리리리티 방미 조교르타 미드브리뉴 폐계소기 구지워 인공파르베 남바 균균토비바타 고주 융지라 흉류기압소기 시답라 뉴바테미워 매규기 수준리리기 인공기내다 균세 매버라 레우스진규
1: 디글리아 쿠네 비웨네츠 서코비에 솔레타 치틴진부네 시도체바싱나 투시탕보를 장게키 킬레증중키 병조로 콜규처츠 야구여바타 병조로키 믹세소 중 파르교부중시 투시 당보를 장계기 시균연기 소래기 킬레증중기 파타 투송리 갸스튠타이 청중기 파로타 킬레동보를 투송리 갸주조타이 청중레골 파니 튠기 편지 규마체발 리스침시 레지이네데나 소중레지기 리치웨 레지 숨주소지추 레지 주빈기 킬레증중기 키보동보를 파르교 균형충어티나 직제 소중레지탕 모주교체 소중레지기 키보팔체 중교부유부시 서구인에디나 신진 주주구삼키 킬레증중기 키보팔교 균형충어탕 소레신진친부 대교누바 문세인부시 70개사르키 킬레증중기 총제 문세태부유지 투치탕포를 지균연기 소레키 70개사르키 킬레지르충우기 파타 투송리 갸주타 청중이 파로타 킬레동볼 파르체타 디싱 닐교용법키 키보기 체창마 지균연기 소레용리 토유시 A马杠冲展 三途定别 K列池 70K3K K列증충기 송月都市 주식계례 K유바타 秋地真正女巴 二位秋的建月 秋冬期 표초상부 母体균형토부시 道松板 K列증충기 秋冬定展 改进업중的祭坛成中古四年 道女섭시시 丁满 改进中文南巴 균형中文시 솔레타 제텐젠부 킬레증총 피게 구디디네키 초장 고총키 투세탕포라 킬레증총키 튠기니르교 균튠아 리우츠무타 서두지타타 튠레지타 냠지딩섭세부규 튠레키 첸제서두기 편제 나르웨 문세튜드치무타 70개살 킬레지르충우이 니치뉴바 티웨 문세튜드치니 킬레증총 티웨마우에 미수캡콘수 6.14주발 구치지니 강제디웨랑제리밍니 규마체발 튀게타 서류체유 지주유시
0: 디글레군의 비분니수 중국민수직된 포르교리자중두강기 내주배월싱나 비싱기두수 니도니저주류다왕아베체 죽지닌기 추수계단감주시이토 거주앙주배소진포주룩비 양규앙둔부닥신기 양제죽지배견제미수폰드디 장계기 원창직된포르교변동체유토 미반내변동체바타 감주잠코르지 거주앙주배소진포주타 미수폰드니 딜랑앙카기디 문딘케베콜람도교신 부주 인류 방립 대란은 카짐 진리 변동 랭겐 용수 립급 종류 제주도 거주 앙주비의 소진 부주디 콜람토 콜규 시신비 파나서 지기 딥지 직시탄 제주 시기 마시 거주 앙주비의 소진 부주는 조상 시류기 직된 포르규 견제 차직타 대신 직된 포르규바 콜람토 자도 지린 비주 동괴비 세준 문제타 군디 문제 니르주 최대 시비를 직시소 문소로 유바시 다딘기 랭게니 랑게기 미슈직딘 푸르규레라 파난서시 피슈타 피게기 투삼수 립지기 소진 커섭 랭게 팅아바티 임바타 레드남타 속디 라다르 체순기 편도 랭게 팅 숨주 소고바티 이나 양규진 베긴지 미슈 푼데 푸르규 체딘 조기 십주 시지바타 거주 포주 푸르규 팅 주바티 양시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세주기니 치드미마 침카타 치드미마 십쇼칸키 침계가 모싱 송주 제비 크스탁주 제비 침싱 세지 냠주토 캡자 제니 모싱키 지타 시보를 송경 정교로 쇼는 게부시 침계키 모싱 송주 제비 속중 차주라 즉수 타게니 속중 체나 니바르토 체부주부타 랑다르마 체나 니바르토 제주 지구시바 랑다르 내부치신유 니도유 속송론에서 개용 십주리 콩기 침계가 모싱 송주 제비에 지변 독실의 교시 그 치지타 균동 학점 중에 모싱 모 시봉 주제 계도 균결한 더구타 송급 제비시
0: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지시 죽진인 사르괴비 가우지기업주의 선교로 용자 선대토 시도 시발식나 실동난정기의 제수 죽제라 따동제비 댐빕 사바티 진도 중립의 치 직인의 락다르 책임부터 랑차탄 튠비의 낭진 제수 죽제기 마비타 짐제라 더비진기 가우주의 시주 락다르 책임부터 경유를 가고려 죄토바르 제디 튠제 사바 춤라르 튠비 튠 통토 죽진동하타 제주비 계지 튠사타 제주비 계지 튠제 사바 경유를 비주 제규로 더비 중균부시
1: 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
2: 최진기 양당 인디네조 그라 피규르긴 도장 인디네트 단달 굉장히 센시버디니 부양룽디니 공부에게 뒷넘기 생규리 냠다 알리제시
0: 딜레군의 비비네츠 세족진인 어리 중동 트럼프 명하라 어리단 이름 바르기 막삼 조배 주주 응아르신 고주이 이는 양 치인양 년기 삼니 단다 토르시도 조년 삼소 립유지 주유 트럼프 어리 주시 대원이 이랜라 닝드 전체 자원인의 매버치 교체시 이는 양 이랜기 렌즈 체비낭 킬렌 디다르 체미바 리지 된도 산에 되게 되수 최종인 인기 토린수 이랜 최소 강기 최변 칼리바프 이랜기 주시 주시 최 딘빕 체비 이랜기 미망기 왕자 당내 체규표 섭시 주시 강양 매지 된도 최종진인 지급 리공기 서구의 바로 시도 중보라 이랜기 변리 시기 이랜다 어리 바르기 연치 주미티 닝두 요 탁주 지당타 닝두 요이 투윤 삼주 체규 대신 목초기 군제 소인의 둔티 견더 섭신 내 유지 제도 이랜기 변리티 어리 조기 둔비 주시낭 이랜기 닝두 요이 카르스 세시 계제 촉주 어리르르 규 제와 지기 유바마세 닝두 요디 우르스로 내부 체규로 먹을 제바타 계급 순발을 내부 체규 출시 된 유제타 공기 이랜기 닝두 요 치계도 긴제 체규로 먹을 제기휴 이런 양 계제 뒤에 뉴비 리공기 더괴호 닝두 요 러로 동화타 탁주 체규 처지 치신 유지 된도
1: 딩리아 쿠네 비웨네츠 우르스 교 송부이 치주진이 더급다네 산에티교 투츠 치게니키 추스 레고네소 우르스 마이키 봉디카키 미세 먹튼 자주 비세 사콘소 망점 조배 구지라 지소네 부 수신 마세 티콘 진송 제베 탑살 딩송 제유 예네야 요진 초네 망점 조배 구지리 겹게 팀마 제유 지급시 유진토 첨제르 피비 자르민키 교송부장키 치주진이 자르민타 유진키 냠지토 카규 파타 지르 치동 앞키 심비에 경시 미미 넘주 튕기 적유이 시대 유비시
0: 디레군의 비비니스 산에 되게 되수 있지 죽진인기 사수수 한탄 내도기 지미단 저 유비 유고로 투신 홍대 에스닥진디 세벤기 테나이 리필링첸키 길라나딜리아 추가르카부타 치타미 주바탄 추바 민니슈 삽제 대다 투신레 법지 남탄도 개오마세 넘주르 대디 호란도 부르휴 세벤기 최대륜진기 세벤기 주유대가기 주유민의 종원치구를 균용리 독세시주 인시주유바시
1: 공세성교년주수겐 딘스원계라탄 도유주의 리생경고난겐 딘스잔벨라시 매매다지기 난주 락바르 주기지
3: 매매부지기 난주 러브르 주기지
1: 추추디지기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각도유배 기준이 무티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주미 저원이 냠지 댐데 양천시키
1: 서주강시키 유기민한 경화치
3: 미리카키 등지야제당 퇴문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내서당 독슈내서 여원내서 제이

0: Strawberry 당 젠즈
1: Berry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engligye gungkamsa, siyamla zemlingi tiring khasan shibili zin shukuyin, tiangdi li zengi nang tuan zowu ni.
5: Zhongkui nabe ting rib jengki logo jidan shido tubar qi gui shibe gorta.
4: Guangdong tan xiangga aomen jie sikui sumgi tuan zhuru qi di, giji cugu sikui zeta tan zemling rinbi chonggir kyuzo doxin yubi goro.
5: Zhongkui tan yorobki gichi shuri li shunglun gimne, lagdan zhi di tuan mungto pigi yongwa qi gui shibe goro.
4: 중국단 FG기 외주 냠리기 콜레시비 로저기 냠지 장벨은 니티 치신 유비고로
5: 중국의 킬레기 중견코르웨 피르 와이크로 로장부 촉두 주교 남창기 사네티게 망추의 디기 치로 시비고로
4: 중국의 뉴규사비 랑고르기 이시아시아 룬장도 변조로 야기당위 고르소인
5: 샴러 팅디리 생기낭 20초 남스인쇼
4: 시진핑기 기세 용로 고르린워 시비 베티브칸 아바 비준 진비 치버티 로비지그타 타나 점리 기급카기미니 중국남비 팅럽진시도 투비로 로고치 유바타 기급카기 팅럽진 조준로 군디동화타 제용 뉴브체로 동기로 자제 냠용 코든 치규 로비지기 요한 니스보롭친기 지비 시주타 에비지기 심주디네기 주진 안그위니 Nidong yisenga lue dao chung nipara, ngaran loa viji gi yuehan nisibawru cobi. Xi Jinping gi gizi yunglu korlinwa xibi bitib ka ngabi yin yi bo xi wunjur cundro din xu dar xiu ni. Si chung gi buri tan, rikji kye jen tan kenwa, mang chu gi jizu minu jie cunbi, gun ju ni gila zamda nyamtu, tingrib jen gi pigi nyamnyo nyamju so gi chujir mi ni, beri tan jolin chibin. 참에 시진핑기 계시 중국의 고르린오 시비 베디카가바 비준 진비 치버티 로비지가 탄탄나 점리 기급 카기미니 중국남비 팅럽진 시도 톱지 로군 지단 코튼 치디 기급 칸에 팅럽진 조준의 군대 동화타 제용의 뉴버 체로 동화라 자제 냠뇨 코튼 치비문진 진지도 지금 두지 숨바시 미마 대화를 진비 피기기 삼로티 중국 기세 중국의 랑린츠 롭스탄 면주 리슈 지소원 겐주소 협구망부를 기업이 퇴니르기 제답시도 교류해 중습기 민부로 위부 통주를 지점 참아 의주의 투부타 시제 면주 겐주 협균 미 통주를 조성리 기와 로그 원겐 롭스 사텐도 동세 야주곱주 고주차 지심벌소 딘디기 총재단 청시대 달리 중국 민망기 톰나타 기나 대자 소르나제 치로 딘디 친유나 콜레시비 외분용도타 차샤 피게 동화라 중국 로주단 중국 취실리 기수 비유 안그위니 중국 퇴유진비 차르괴타 세주기 균두 정신라 토드 파르숨도 체대 통지 지기유 롱에 차르괴니 중국 계주기 지소르노 럼루기 리지 문주 문세 퇴부시인바타 기급기 피해기에 대한로법이 탑주기 체시규 모두 군대 동화토빈 갤린체규 지루시동급 영업중앙섬론에서 중국 롱에 차르괴팅 주십바 스승범마세 라린야 따르니 토드 바르숨토 팅럽진기 믹체레 시디 뉴규 댄부치 신규 롱아제 지영업이시 중국 모두 장외기 팅럽진 조준의 디네 점리라 국업사업 코튼체규시 罗比这个谈提醒FG的结合现代给中国批界给娘牛接些人资金求不谈团员进行给冷路规制谈团员给冷水做不定给个批界确定给这下人心谈军队人心冷给领起的军队求为批界给名字团员点地求求了军队东通面日记送员中国军队来自给他咱们军界面板的价值动画谈 Bujie sabi tuanke nuishu peke dungwa ni kualishi bu cianze yartun le likibiwa shishi. Lagze shingyur ta tuanke nyamle hurda cheba gu zhonggui rogdi gigib ta nyamtu peke ge kukub nyamju chi di goyi dunke ta tuanke ro sardu ki kualishi bu tuanke ge nuishu sabi du giro tuanke mu to gundi dan yu. Anga winni, talu ni evri gita zhonggui wara chinti zhawa zu ne lo dunju korwe lo shishi. 로딘주신 에비지그다 중국초 니뷰 토드 파르숨토 팅럽진기 강규릉뷰토 봄번념십간 딘규치규 도시지등기 멍시토 초 니뷰 응위줍체덥럽탄 짐부규 팅럽진기 눈부티 냠리기 총재 딘디를 짐신규와치규 로비지기 중국탄 튀럽사비 초용기 텁주 냠리 로딘지와라 채퇴통진치규 초니뷰냠레티
5: 에비지그탄 B2P계기

0: Islam Saji Suma Rukaki Chapter Chibi Nizuna Nin Ting Azam Gubla Yiren Chagje Bundi Huar Muz Tsukuki Chukun Su Ari Mogruta Dong Tu Chung Yuji Kuyu Sarji Suma Ruka Choki Dong Tu Chung Wi Sane Shibja Chirja Mibshi Jisi Gini Yiren Yanjuru Gi Mag Choki Chetimini Gaj Long Tu Chani Nizu Biorishina Ari Yiren Gi Numjur Mini Chagshuki Chachu Biji Yiren Gi Chagje Dobshuki Mishuki Pargu Chiyu 明儿东都 참시합타 튜브 링자수 교류 네즈비겐 디에트란 첩지도 게세어리 초기 라리야버시 조구돈 주지 체밤이야나 이랭기 추신라 싱질롱지 체체 라리야 야렌 타지도로 유타 서귀테라 동도 디리 라리야 튼시비 닝가 응아르신 네 유지 터지잔도 지지게니 이랜 진지비운 진저바 바지 아이기 이랜 초니 어리든비 먹춘 죽지위 체실의 랜딥규 섬시시신규 제유 연치 처음에 다들 지신유 담에 제부 톱치 이런 초니 체마라 내주 용자 제유 인시 신도 바자이 대단한 첩지도 어리 초니 지등 앞에 치 뒤닝기 고문니 치 개닝기 토렌 바르비 위 막든 차주 티니 계제제 팀다 막참주 유 추든레 첩진 개유지 견주 체보단 첩지 이런 게 차제 본디 처지 강리 체유 마세 튜브블라 단돔 네부치디 고용의 급수 자위 진주타 년총기 차주러 뉴슈 유구 파르구 체주 인시 된도
1: 지지 개니 리종통 티런표 우르수타 유렌키 지지 군인에서 대윤인 숨키 망참 조교만세 편춘 숨마 책동 지리 체교 인시 세유 지지 개니기 고모 우르수 종통키 레로 우샤코프이 而总统提准票短片乌鲁苏坦有人玩马参就给他提醒有人玩松马切东片村吉布格局取消了乌鲁苏每天前约这些托有人给总统泽连斯基家马参就给他松马吉布格局这月七夕电梯前约现在是给您去清空托有人给总统车子托 Zelensky 明代国的总统期改革调查前呢，俄罗斯给是莫斯科汤奇马波尔尼尔为莫斯科切过铁，有人去拍过密切图克密斯基电影。新格林给孔泽里曾研究学开密码，叫做拉坦卓阿因。李曾经困难看点不出了拉西。电台里，其他人给社交订阅。巴西港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吞云台，西皮尔给车站塞不通突变，落地不能坐。
2: 节目对战吧，擦糖啊，这牛场军兵呢，地摊里也偏多要些。地摊里，客人去下不多月。
3: 谢了，随便接了啊，恐怕加百倍呢，最近我就用途不是。
4: 那个都对战吧，刚过了选兵呢，吕军因为马车很多呀，让过人隔壁那些来越多不得。
5: 地摊里，客人去吃哪月？
6: 看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偏学动图。
7: 给过去在龙珠杨市前呢，地摊了偏多千不要些。地摊里，推他南北关都托南墙关边，千万小心。
8: 吕军的橄榄，我讲给军心给，地沟的苦肉，俺来也都住着。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用去。
9: 那北京这地处的接了人呢？昆明我隔了龙庭街，说个比三点。你看那把起诉的么？带领的是四个人，当年这个路当啊被车撞死，当家四个打算被车捏的，我四个打算被车捏这个人了，咋了个办的？
10: 兄弟，当地说个比三点凌晨了，三百个不是些。
11: 这可就主席习近平个单说的了。阿里深圳他那的特朗普个，当阿维次九十年内，才中安人玩中国的野党参政能力。这起啥去了？是什么？那人家叫比那个黑吉兰，你这些别个黑金中控该清洁的人。这起不说这习近平的，这几个战斗啊，彼此突变那你拉党不容易，做那了些话，党政也不晓得。
10: 当把多年的等，该吃了第二季，这起啥去了？三十四码这几个人就便宜了，坚持了没把这盘子通把，跟得了东西把单有。农业强国中啊，办过这个笔录，上海等江苏、浙江、安徽及省城市等中起了这个，你们的三百等盘子，你办多年的时代，三十多年的等，屯里建站最厉害。